8월 7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장계현의 그래 그래 가거라 함께 들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정말 그리운 요즘이죠. 오늘이 입추고 다음 주 금요일이 말복인데요. 말복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이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정승기님께서요. 오늘 서울은 39도, 창원은 35도라는데 23일이 처서니까 처서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봐요. 이 더위가 지금 서울 쪽 위로 지금 올라오고 그래도 남부지방은 좀 조금 그래도 나아서 35도도 덥죠 사실. 그런데 그래도 좀 낫네요. 4도 차이라면. 쳐서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요. 강희준님께서는요. 오늘 첫 곡 노래 제목인 그래 그래 가거라 이 말을 여름 땡볕에 하고 싶어요. 그동안 찜통 너희 충분히 맛보았으니 이제 그래 그래 가거라 제발. 아, 아이고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할까요 이 땡볕이. 사실 참 이 햇볕은 여름에 더위는 사실 정말 필요한 건데 근데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가라고 막 그러는데 참 그래요. 두 분 사연 감사하고요. 두 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커피 드릴게요. 오늘도 러브레터는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이 더운 날 사실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힘드실 텐데 알아요. 근데도 문자나 콩으로 사연 보낸다는 핑계로 잠시 숨 돌리고 쉬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 뭐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보내주시면 반갑게 소개해드리고요. 속상한 얘기, 즐거운 얘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등등 어떤 사연이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들 자주 뭐 들으시고 또 부르시는 애창곡들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니까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와우. 8952님. 아유, 센스 있게 요들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김홍철의 계곡의 무지개 함께 들었는데 좀 시원한데요? 잘 들으셨어요? 덕분에. 네. 어후, 알프스 막 눈 덮인 그 상상하게 됐습니다. 김홍철의 계곡의 무지개. 어후. 함께 들었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3612님께서요. 현미님, 함안에 사는 권태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생일이에요. 운전직이라 항상 러브레터 잘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현미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말 한번 해주세요. 하트. 그렇군요. 오늘 좋은 날이네요. 권태형님 생일 축하해요. 어머님께, 아, 이 더운, 참 이 더운 날, 에이,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 생일 축하드리고요. 하만, 얼마 전에 봄철에, 네, 아, 봄, 아니, 봄 되기 전이구나. 6월 달에 공연 갔었는데, 그리워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1311님께서는 현미 언니 하트, 하트.

이벤트. 저는 강화 성모도에서 햄버거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성수기라 바빠져서 매일 아침 러브레터 들으며 시어머니랑 함께 출근하고 있는데 현미 언니 통해서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 대신 전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님 사랑하는 영자씨 항상 감사합니다. 와우. 시어머님하고 함께 성모도에서 햄버거집을 하고 계세요. 네. 혹시 가면은 한번 들리겠습니다. 아마 제일 손님이 많은 집이겠죠? 시어머님 되시는 영자씨? 영자씨라고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애교가 장난이 아니네요. 들으셨죠? 며느님이 사랑한다고. 좋아요. 아침부터 아주 달달합니다. 1311님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서정숙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아침 일찍 고추 수확해와서 와우 씻어놓고 러브레터 들어요. 부산은 비가 너무 안 와서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네요. 신랑이 고추를 100포기 심었는데 비가 안 와서 고추병은 없는데 너무 가물어 고추나무가 다 시들어져 이젠 고추 수확도 못하겠네요. 100포기면 많이 심으신 건데 아이고 그러게요. 또 이게 너무 더우면 오히려 병충해가 이제 벌레들도 너무 더우면 못 견뎌서 없지만 또 가뭄 때문에 수확이 또 적어질 수 있죠.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아침 일찍 수확하고 서정숙님 바빴네요 아침에. 그래 오늘 또 보니까 부산은 그래도 조금씩 바람이 분다 그러는데 어떤지요? 걱정입니다.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러브레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국님 그리고 4671님 601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오은주의 돌팔매 누구야 청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신 노래예요. 오늘 들려드릴 거고요. 임광수님께서는 서른도에 마음이 울적해서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신청곡 오늘 들려드렸는데요. 좀 같이 따라 부르셨어요? 임재균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안녕하세요. 평생 회사만 바라보고 살다가 은퇴한 60대 남편입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제일 행복하네요. 젊을 때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야 나누고 있네요. 어머나, 아이고야. 아, 오랜 시간. 아, 이렇게 지나고 다시 마주 앉아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아, 너무 좋은데요? 지금이 이렇게 행복하시다고요. 제일 행복하시다고요. 임재규님, 아유, 그 행복감 충분히 느껴져요. 이렇게 러브레터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마음이 다 따뜻해지네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두 분 아주 깨소금 냄새가 솔솔 납니다. 0613님 사연이에요. 세종에 살면서 전주로 직장 다니는 주말 부부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휴가자가 많아 여유로운 사무실에 앉아 들으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삶이 점점 힘들어지네요. 업무가 바쁠 때보다 여유로울 때 더 울컥해지는 이 시간이 외롭고 우울한데 주현미님 덕분에 큰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연 주

됐어요. 바로 전에 소개해드린 임재규님 사연하고 엄청 대비가 되는데요. 임재규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부인하고 차를 나눈다는데 0613님은 지금 치열하게 일하고 계신 그 시간대에 계시군요. 이구 이구 제가 가서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싶은데 러브레터 두 시간 동안 친구 해드릴게요. 옆에 대신 아이스커피를 한잔 보내겠습니다. 제가 토닥토닥 위로해드릴게요. 좋은 노래가 나오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큰 소리로 지금 사무실도 여유롭다니까 휴가 가고 없다니까 사람들 큰 소리로 노래 같이 불러주시고요. 화이팅. 휴가는 언제 가시는지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근데 따라 부르지 못하시겠네요. 감상만 해보세요. 1040님 그리고 3333님께서 청해주신 조미미의 여자의 꿈. 이어서 박지호님, 정은하님, 0806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김보연의 사랑은 생명의 꽃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혜경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5인 병실에 입원 중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원한 병실에는 남자 간병인님이 한 분 계�서 병실에 있는 5명의 환자를 모두 돌보고 계십니다. 남편이 입원한 지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간병인님과 다툼과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제 눈에는 부족한 부분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5명의 환자를 돌보는 그분의 애로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한 것처럼 보이면 불평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이것 좀 신경 써달라, 저것도 신경 써달라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나무랐습니다. 아, 난 괜찮은데 왜 그래? 아주 난 그냥 좀 가만히 있어. 어? 하여간에 당신 성격도 좀 고쳐야 돼. 남편한테 혼나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제서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간병인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원래는 제가 해야 할 몫인데 저분이 아니면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불평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었죠. 저는 오전 내 4시간씩

남편을 간병하고 오는데요. 요즘처럼 더울 땐 옷이 흠뻑 젖고 머리는 금방 감고 나온 것처럼 젖어 있고 정말 기진맥진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시원한 선풍기 앞에 앉아 수박 한 조각을 입에 베어무는데 문득 간병인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원할 겨를도 있고 여유 있게 수박을 먹을 시간도 있는데 그분은 다섯 명의 환자들 밥 먹이고 약 먹이고 기저귀 갈고 옷 갈아입히고 온종일 종종거리며 겨우 식판 앞에 앉아 수저를 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참 고마운 분이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도 그분 덕분이지. 순간 그동안 제가 그분에게 서운한 말을 내뱉었던 부끄러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속으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제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셨던 모습이 떠오르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시원한 음료와 빵을 사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간병인님의 손을 덥석 잡고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더운데 환자들 돌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수고하시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종종 제가 서운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철부지 부족한 안하게 하는 말이니 다 잊어주세요. 제 말에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희의 대화를 듣고 나니 한결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우리 남편 이젠 안정된 마음으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환자를 돌봐주시는 모든 간병인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김은경님께서요, 사연 들으시고 간병인 한 분이 다섯 명의 환자를 돌보시다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맞아요. 혼자서, 그쵸? 그것도, 네. 임정임님께서는 간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 한 달 입원하셨을 때 제가 병 간호하다 너무 힘들어 방광염 걸려서 일주일 고생했어요. 아, 와우. 임정임님,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후. 이 동구님께서는 돌아가신 시어머님 입원했을 때 간병하고 남편 대학병원 입원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주위에 간병인들 정말 성심성의껏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집이든 어느 병원에서든 수고하시는 모든 간병인분들 감사드리네요 해주셨어요. 1402님께서는요, 사연자님의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내 상처가 아프다 보면 다른 사람은 안 보이죠. 나중에라도 이해를 구하셨으니 다행입니다. 아유, 그쵸? 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중에도 간병인님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님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누군가를 돌본다는 일이 참 힘든 일인데도요.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주신 김혜경님처럼 감사한 마음 다들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 주신 김혜경님에게는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1272님 신청곡 주셨는데요. 현미 언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주위에 어르신들이 평안을 찾아 하늘로 떠나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작은 아버지의 암 투병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으셨는데 이미 전이가 다 되셨다니 황망하네요. 선장이셨던 작은 아버지를 위해 오기택의 마드로스 박 신청합니다. 아, 작은 아버님, 그렇군요. 맞아요. 요즘 어르신들, 네. 마드로스 박, 오기택의 마드로스 박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멋진 노래예요. 뭐, 가사가, 의리에 죽고 사는 바다의 사나이다. 작은아버님께서 선장이셨어요. 이게 오늘 노래 가사랑 오버랩 돼서 들릴 것 같습니다. 저도 노래 나가는 동안 작은 아버지의 그 지금 암투병 기도드리고요. 1272님께는 아이스커피 그리고 신청곡 들려드리고 한 곡 더 이어드리죠. 6201님 신청곡입니다.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1627님 사연 주셨어요. 생애 첫 문자 보냅니다. 우, 환갑 넘어 배달 알바 중인데 정말 덥네요. 좋은 방송을 이제야 알게 되어 많이 후회되지만 오늘부터 매일 빠지지 않고 듣겠습니다. 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배달 중이시면 정말 덥죠. 기운 내시고요. 늘 제가 이 시간에 친구해드리니까 잊지 마시고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반가워요. 이영화의 사랑도 쉬면서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이전 시간 화물차 추돌 사고가 있었던 제2경인 고속도로 인천 방향 상황인데요. 이 사고 처리가 끝난 지금도 뒤로 하객 분기점부터 인천 시점 쪽으로 사고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전 남동 일대로는 양방향에서 속도 줄여 지나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송내 부근 이동량 이번 시간 들어 더 늘었습니다. 이제 노우지 분기점부터 송내까지는 한 번에 9km 구간에 걸쳐 밀려 지납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구리 방향은 소래터널에서 송내, 자유로 부근, 경기 동쪽으로는 서하남 3차로 작업 구간 지나서 남양주에서 강일 쪽 정체도 꾸준한 편이고요. 남북권으로는 부산 쪽 경부선 부산 요금소를 앞두고 차로를 교대하며 하이패스 차로를 긋고 있습니다. 노포교 부근부터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요. 윤정하의 찬비 함께 들었는데요. 장순태님 신청곡이었습니다. 2222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현미누님. 방송을 매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휴가를 맞아 추어탕이나 매운탕에 넣으면 비린맛을 잡아주는 재료인 야생 제피를 따러 야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모기에 물리며 오 제피나무 가시에 찔려가며 부지런히 따고 있습니다. 제피 알맹이와 송이가 굵은 나무를 발견할 때는 훨씬 재미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거리며 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이고야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제피나무가 이렇게 생겼네요. 저는 제피가 들어간 매운탕이나 추어탕은 먹어봤거든요. 엄청 맛있죠. 아 이렇게? 오 그래요. 제피가 이 경상도에서 제피 이렇게 갈아가지고 추어탕이나 뭐 이렇게 매운탕 끓일 때 넣는데 이게 비린내 없앤다고 그러죠. 아주 독특한 향인데, 이님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제피를. 그래도 조심하세요. 야산에 지금 이 더운데. 네,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얼마나 좋으시면 콧노래가 막 나오실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소식 보내주시고요. 반가운 추억의 노래 또 요즘 여러분이 부르시는 애창곡들 신청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은 무료이니까요. 계속 보내주세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 전복죽,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홍석하 시인의 8월 한낮입니다. 밭두렁에 호박잎 축 늘어져 있는데 사철 맨발인 아내가 발바닥 움츠려가며 김장밭을 맨다. 느티나무 가지에 앉아 애 같아서 울어대는 청개구리. 강물에 담긴 산에서 시원스럽게 우는 참매미. 구경하던 파란 하늘도 하얀 구름도 강물 속에 들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상희의 즐거운 아리랑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홍석하 시인의 8월 한낮 함께 했는데요. 아, 8월 한낮. 너무 더우니까 하늘도 구름도 강물 속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참 실감나죠. 아,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시원한 계곡에 가서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어디 푹 그냥 들어가가지고 허리까지 잠기도록 앉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계곡물은 또 시원하잖아요. 5513님께서요. 며느리가 복직한 지 5일째가 됐어요. 제가 휴가 중이라서 오늘 점심때 아내와 함께 며느리 직장 근처에 코다리찜 맛집이 있는데 며느리가 그 음식을 좋아해서 며느리한테 사주러 갈 겁니다. 저희 부부는 설레고 있는데 며느리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럼요. 시부모님이 근처에 와서 점심 그것도 좋아하는 코다리찜 사주신다는데 좋아하죠. 오, 이렇게 밖에서 시부모님하고의 데이트도 좋을 것 같은데요. 5513님, 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박재수님 사연입니다. 아침마다 콩을 삶고 식히고 믹서에 갈아서 갈갈갈 갈아서 콩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콩물에 얼음을 띄워 면을 삶아 콩물에 빠뜨려 손님 앞에 촤락 내놓습니다. 오, 손님들이 드시면서 크 하고 내는 소리를 들으면 흡족한 나의 소리 없는 미소가 번져나갑니다. 와, 박재수님 우후, 갈갈갈 갈아서 촤락 내놓으면 크 하고 손님들이 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박재수님은 아무 소리 없이 무금으로 촥 미소를 지으시고요. 콩국수 집이시군요. 저는 와, 어디예요? 콩국수 좋아하는데 여름엔 콩국수죠. 하하. 저도 크 하고 한번 먹고 싶은데. 박재수님 멋져요. 콘드로이 친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점심은 콩국수입니다. 저는. 아, 1405님 유익종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청해 주셨어요. 노래 문재홍님께서는 서울 패밀리의 눈물이 나도록 신청곡 주셨고 신승현님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정해 주셨어요. 좋아요.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는요. 양경은님, 최윤숙님, 0669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정해 주신 노래이고요. 와, 신청곡들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네 곡 들려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8086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이혼하고 동생과 살다 보니 평생 일만 하다가 여행이라는 것도 해봅니다. 이제 나이 50이 되어 더 늦기 전에 부지런히 다녀보려고요. 오늘은 친구들도 어렵게 같이 가네요.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릴 게 뻔하지만 가평 계곡으로 캠핑 갑니다. 그런데 차가 꽉 막혀 있어요.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기분도 새롭습니다. 차가 막히는 덕분에 오늘은 방송을 끝까지 들을 수 있겠어요. 아, 일찍 서둘렀을 텐데 지금 차가 그쪽으로 많이 막히나 봐요. 가평에 가까운 가평 계곡으로 아, 더위 피하러 가신다니 8086님 오랜만에 이 맛보는 이런 그 휴식인가 봐요. 참 좋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친구분들도 함께 가신다고 그랬는데 맛있는 것도 드시고 깔깔깔 많이 웃고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7155님께서는요. 현미님, 내일 중3 아들이 진주에 있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차 시험 보러 갑니다. 그동안 준비한 만큼 잘했으면 하고 아쉬움 없이 시험 잘 보았으면 합니다. 내일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경쟁자이긴 하지만 모두를 응원합니다. 아, 그래요. 중3인데 벌써부터 뜻하는 바. 이게 또 예사롭지 않네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요. 1차는 지금 합격을 하고 하신 거예요? 2차 시험 잘 치르고 아주 든든하게 믿음직하게 늠름하게 아무튼 이런 모든 걸 다 수식어를 좀 붙여주고 싶어요. 벌써 이렇게 진로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딱 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유 대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 꼭 알려주세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7700님께서는요. 저는 논산에 살고 있는 조그만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더워 가게 온도는 40도까지 올라가고 에어컨을 틀어도 30도고 손님은 없고 걱정이 많네요. 어디

말할 것도 없어서 주현미님 방송에 하소연해 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렇게 걱정이 있으신데도 행복한 하루 되라고 마음 보내주신 7700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 가진 7700님 사랑합니다. 어떤 자영업을 하고 계신지 참 아니면 너무 더위 이렇게 날씨 이런 그에 따라서 영업 이런 게 좌우되는 업종인지 이러면 또 날씨 풀리면 괜찮아지잖아요. 네.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김태흥님께서는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 신광래 여사께서는 올해 90세가 되셨습니다. 오, 항상 건강하셨는데 요즘 눈이 안 좋아지셔서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평소에 현미님과 이미자님을 참 좋아하십니다. 장모님께서 잘 회복하시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신광래 여사님, 눈이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치료 잘 받으시고요. 하필 이렇게 더울 때 눈 이런 데 안 좀 안 좋으면 좀 치료 시간이 좀 길어져요. 마음 여유롭게 가지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아주 사위분이 아, 효자네요. 김태형님. 활 전복죽 선물로 드릴게요. 5654님 신청곡 주셨어요. 현진우의 고로해서 청해 주셨고 2133님께서는 우연히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60년대에 외국 음악이 유입되면서 우리 가요에도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던 장르가 바로 부기우기였습니다. 부기우기는 미국에서 1920년대에 처음 등장해서 30년대와 40년대 본격적으로 유행했는데요. 단순한 멜로디와 빠른 템포의 경쾌한 리듬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죠. 부기우기라는 이름의 유래는 확실치 않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유래하였다고 추정하는데요. 서아프리카 말로 춤추다,

또는 북치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기우기 음악은 가볍게 춤추기 좋은 경쾌한 리듬과 멜로디로 인기가 높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부기우기 노래들이 쏟아졌는데요. 많은 가수들이 제목에 부기우기 또는 부기만 넣어서 발표했죠. 마도로스 부기, 양산도 부기, 기타 부기, 노랫가락 부기 등등 많은 곡들이 사랑받으면서 히트했고요. 특히 박재른 씨는 자신의 발랄하고 상큼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부기우기 노래들을 여럿 불렀습니다. 아리랑 부기, 도라지 부기, 새서울 부기우기, 그리고 원더풀 부기우기까지 1960년대 초에 박재란 씨가 발표한 노래들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1962년에 발표한 원더풀 부기우기를 만나볼 거예요. 임헌이 씨가 작사하고 유금춘 씨가 작곡한 이 노래는 박재란 씨의 매끄러운 목소리가 아름답게 춤추는 곡입니다. 요즘 후텁지근한 더위 때문에 짜증이 스멀스멀 밀려올 때가 있는데요. 3천만의 꾀꼬리,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박재란 씨의 목소리로 시원하게 날려보시죠.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박재란 씨의 원더풀 부기우기입니다.

0: 이게 좋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주현미의 러브레터. 0730님 사연입니다. 여긴 출판사 물류센터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요. 줄줄 나는 요즘인데 열심히 가을학기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책하고 전쟁 중입니다. 매일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느낌이에요. 와, 얼마나 지금 힘드세요. 그쵸? 가을학기 벌써 준비. 오, 그래야겠네요. 화이팅! 0730님.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7290님께서는 현미님 아침 7시에 나와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모범 운전자 신호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졸립고 덥고 힘듭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니 완전 완전 꽁꽁 싸매고. 와, 하기야 이렇게 싸매야지 또 뜨거운 햇빛을 좀 가리죠. 하, 정말 더우시겠습니다. 아,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역시 드릴게요. 와우, 지금 모두 밖에서 일하고 계신 밖뿐이겠어요. 요즘 안에서 작업을 해도 땀이 나는데 일하시고 계신 분들 모두 모두 네, 화이팅. 참, 8월 7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임병수의 고마워요입니다. 아유, 여러분들께 제가 고마움을, 네, 마음을 담아서 띄워드려요. 이번 한 주도 다들 더위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주말이니까 오늘까지만 우리 잘 버텨보아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창밖의 체감온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가까이 벌써 올라있는데요. 더운 날씨에 타이어 공기압을 임의로 빼게 되면 타이어 폭발이나 화재 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냉각수와 타이어 공기압 등 폭염 속 차량 점검도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 중부 내륙선 창원 쪽이고요. 진남 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 화물차 화재 사고로 차단돼 1대 2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순산 터널 부근 주춤하다가 서해대교 3차로에서 작업이 시작됐고요. 포승 분기점부터도 여파받습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 3패부터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 쪽으로 주말을 앞두고 강원권 나들이 정체도 막 시작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전은미님이 주셨습니다. 성공의 파라는 일단 출석이라고 하는데요. 초중고 개근상을 받았는데 왜 성공을 못했니? 자, 근면 성실과 개근의 아이콘 저죠. 박명수. 라디오쇼 12년차에 딱 한 번 집중호우로 5분 늦게 온 거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는데요. 과거는 과거고 더 성공해야죠. 생방 녹음 가리지 않고 성실한 웃음, 성웃 약속드리면서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리스라핌 분팔라.

8월 7일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이 입추예요, 입추. 예. 아, 덥긴 하죠. 예, 그러나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울 때 이제 곧 가을이구나 생각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조금 가라앉거든요. 예, 편안한 마음으로 예, 금요일 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검색앤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빅데이터 예전엔 전문가였지만 지금은 이제 왕성하게 개그맨으로 활동 중이죠. 우리 전민기 씨, 와이프 전민여, 남편 전미남, 전민기.

0: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모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쇼리 실라.

0: 독일의 대문호죠.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은 절대 내일 끝낼 수 없다. 이야, 아, 좋은 얘기네. 자, 오늘부터 이 코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죠. 금요일엔 검색앤차트. 자,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와이프 전미녀, 그리고 남편 전미남, 전민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방아 방아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0: 좋습니다. 예. 자, 5592님이 주셨는데, 네. 보급형 이승철, 보이 박명수, 보급형 네. 배용준, 보배 전민기.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저는 뭐 이승철 형님을 어떤 정치적인 저의 지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배용준 씨하고의 그 개인적인 그 인연 없잖아요.
1: 전혀 없어요.
0: 얼마 전에 배용준 씨 한국에 뭐 한국인 어디서 사진 찍힌 거 봤더니 머리가 백발인데, 네. 얼굴은 그대로더라고.
1: 역시나 예.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멋있,
0: 닮았더라 진짜. 네. 닮았어.
1: 맞습니다.
0: 그런 얘기는 들어요?
1: 뭐 요즘에는 뭐 간혹 들어요 아직도.
0: 그래요?
1: 예. 예, 배용준 씨 덕분에 뭐 많이 그래도 예. 젊은 시절에 네. 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0: 예, 젊은 시절에 큰 만남 많이 했어요?
1: 고등학교 때 예. 이제 배용준 씨 닮았다고 예. 이제 좀 약간 그 혜택을 좀 누렸죠.
0: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고요.
1: 그렇게요. 예,
0: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1: 알겠습니다.
0: 아 저는 뭐 보급형 이승철이지만 네. 아, 우리 나의 형 승철이 형님이 또 저희 라디오쇼에 나와 주십니다.
1: 8월 예, 26일 예. 정도에 나오는 거예요.
0: 그래요. 예, 그때 저랑 노래 대결하겠습니다.
1: 노래 대결을 한다고요?
0: 이승철이 노래를 더 잘하느냐? 내가 더 잘하느냐?
1: 그게 무슨 대결이 됩니까?
0: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라 노래는 네. 제가 승철 형보다 더 불렀을 거예요. 왜냐면 연습을 내가 얼마나 내가 거짓말 2000번 이상 불렀어요.
1: 자신감 무엇?
0: 아니 근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1: 아, 해보세요.
0: 그 노래 한 곡만큼

0: 은 정말 나도 잘할 수 있다.
1: 거기 한 소절 대결 한번 해봐요.
0: 아 그러면.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 진짜로.
1: 재밌겠네.
0: 예, 예.
1: 재밌겠네.
0: 목 풀고 오려고요. 예 진짜로. 자 새끼 내린 이승철 박명수입니다.
1: 네,
0: 자
1: 좋습니다.
0: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첫 번째 빅보드 차트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1: 얼마 전에 애청자분이 명수 야호를 예. 외치니까 예. 박명수 씨가 뭐요? 무야호요라고 되물었던 네. 얘기를 듣고 급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70년생 박명수 씨가 요즘 MZ들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상반기 핫 키워드 베스트 5. 그 할명수에서 밈잘할 테스트는 좀 성적이 안 좋으셨다고요?
0: 예, 예. 좋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1: 근데 밈이 너무 많아.
0: 예, 예, 예. 예.
1: 저도 모르는 거 만나서 맨날 아들한테 물어보는데
0: 매일 나오니까.
1: 예.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또 그래도 박명수 씨가 장카설류 이거 하나 맡으셨다면서요?
0: 예예예. 예, 예.
1: 네, 이 뜻이 뭔지 아시죠?
0: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1: 원래 아이돌 비주얼 라인을 뜻하죠. 장원영, 예. 카리나, 서륜, 유나.
0: 예예예. 예, 예.
1: 예. 그리고 장기하 카더가든 서른도 유병재 네 분이 숙취해소제 광고 모델이 되면서 예. 이 술톤 비주얼 라인을 뜻하는 말이 됐어요.
0: 예예예. 예, 예. 아, 나도 좀 해줘 저기.
1: 아, 사람들 진짜 천재야.
0: 아, 왜 이렇게 재밌게 요새 저렇게 웃기면 개그맨들 어떻게 예. 어떻게 웃기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진짜. 예.
1: 근데 박이나 아. 그럼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0: 예, 박수무당. 박수무당 가야지.
1: 아, 수가 들어가는 또 아이돌이 있어야 돼요.
0: 박수무당 있고 전현무 있잖아요. 전현무.
1: 아, 정말.
0: 수?
1: 예.
0: 수. 아, 수는 잘 없네.
1: 그러니까 요것도
0: 아이돌이.
1: 이런 게 터지려면 예, 진짜 예. 운도 좋아야 돼요.
0: 맞아요,
1: 이름이
0: 맞아요.
1: 성이 딱 붙으니까 저분들이 같이 뜬 거
0: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유, 예.
1: 자,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핫 키워드 순위 없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크크. 그 초록창 시사상식 사전에도 네. 이게 등재된 키워드입니다.
0: 예.
1: 그래서 라디오쇼와 인연이 아주 깊은 K-POP 그룹 2025년 8월 18일에 데뷔한 코르티스. 이 데뷔 후 첫 라디오가 이 라디오쇼였습니다.
0: 감사하게도
1: 코르티스 대박이죠.
0: 코르티스가 요새 대박이요.
1: 정말입니다.
0: 아 진짜.
1: 그래서 그의 신인상이란 신인상은 다 휩쓸더니 어느새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핫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잖아요.
0: 예예. 예.
1: 영크크는
0: 예.
1: 코르티스의 미니 2집 수록곡 영 크리에이터 크루. 이 앞글자를 딴 줄임말에서 유래가 된 신조어입니다.
0: 네.
1: 그리고 해당 노래를 재밌게 줄여가지고 영크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걸 계기로 해서 단어 자체의 유쾌한 어감 때문에
0: 예.
1: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이게 영크리에이터 크루라는 단어 자체는 뭐 젊은 창작자 집단 뭐 요 정도의 의미인데 밈으로 활용이 되면서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지닌 사람. 지칭하는 말로 이게 쓰이고 의미가 확장이 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왜 우리가 깨톡 같은 거 할 때 웃음소리를 크크 같은 거
0: 예, 예.
1: 많이 써서 이게 어감이 비슷해서
0: 예.
1: 영하고 키역키역으로
0: 아,
1: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0: 그렇게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이 영크크라는 소리 들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가진 사람.
0: 예.
1: 저는 박명수 씨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예. 그러면 늘크크 뭐야? 늘크크. 늘크크도 있어?
1: 늘크크. 올크크라는 신조어도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최신 유행을 좀 모르는 사람
0: 아.
1: 그다음에 기성세대를 장난스럽게 놀릴
0: 아,
1: 때
0: 기분이 야, 그렇게 놀리면 안 돼요. 예, 예. 야, 니들은 안 늙니? 니들은 안 늙어?
1: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0: 뭐예요?
1: 우리도 사실 젊을 때 또
0: 맞아
1: 로마 시대 때 그다음에 그 예전에 벽화 시대 때도 그 어른들을 놀리는
0: 맞아,
1: 그런
0: 맞아.
1: 벽화가 있었대요.
0: 맞아 기억나요.
1: 네, 어쩔
0: 예.
1: 수가 없나 봐요.
0: 예,
1: 우리도
0: 예.
1: 또 그냥 여유롭게 받아주면 돼요.
0: 그치.
1: 여기 막 긁혀가지고
0: 아이.
1: 어차피 나이는 누구나 먹는 거고
0: 그쵸.
1: 지금 젊은 세대도 또 기성세대가 됐을 때 또 다른 젊은 세대가 등장하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예.
1: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이
0: 얘들아 세월은 빠르단다. 금방 지나간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크크라는 단어 혹시 오늘 처음 하셨다면은 이거 아주 좋은 단어니까
0: 예, 예.
1: 많이 활용하시기
0: 바랍니다. 외워두시면 나중에 저 우리 자녀분들하고 있을 때
1: 맞습니다.
0: 뚝뚝 던지면은 어? 세련됐는데 예, 네. 이렇게 또 얘기 들을
1: 좋습니다.
0: 수 있겠죠.
1: 자, 두 번째 가볼까요?
0: 예.
1: 거제 야호.
0: 예, 나 이거 무야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1: 안 그래도
0: 리센드 그죠?
1: 맞습니다.
0: 예, 예.
1: 얼마 전에 라디오쇼에 다녀간 EXID 한희씨가 역주행의 원조라면 요즘 역주행 대세는 이분들이죠. 리센드.
0: 네.
1: 저도 아우. 차에서 즐겨 듣습니다.
0: 딸내미 같이 너무 예뻐요.
1: 네. 아유. 박명수 씨가 라디오쇼에서 리센드 원희 양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음악방송 1위, 브랜드 평판 1위, 광고 섭외 1위 등등등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리센드 열풍의 시작이 바로 거제 야호입니다.
0: 예.
1: 이 원희 양의 너튜브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줄여서 안원잘부 채널에서 리센드 일본인 멤버인 미나미 양하고 그 갸루 스타일 메이크업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거제에서 나고 자란 거제의 딸 원희 양이 너 지금 이러고 거제 가잖아?

0: 거제 시민들한테 혼나 진짜라고 하니까 미나미 양이 발랄한 말투로 거제 야호라고 받아쳤는데 예. 이게 엄청난 화제가 돼가지고
1: 그러니까.
0: 아무 곳에나 다 야호를 붙이는 밈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명수 야호 V를 이렇게 거꾸로 예. 한번 해보실래요? 민기 야호
1: 손이 잘 안 움직여가지고 지금 예. 방아쇠 친구분 때문에 예.
0: 아, 죄송합니다. 웃어서
1: 예.
0: 죄송합니다.
1: 아, 괜찮습니다. 예.
0: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 야호 열풍이 정말 뜨겁고
1: 예.
0: 거제 또 홍보대사 되셔가지고 이 또 다녀오기도 하고 거제 원희양 때문에 그 관광객이 막 300% 이상 증가했대요. 지역 경제 또 살리는
1: 너무
0: 거죠.
1: 너무 거제 야호 그 한마디가 이 거제를 살릴 수도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난 신기하기도 하고 예, 네. 감사하기도 합니다.
0: 근데 리센네가 예. 그냥 역주행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1: 아니 노래가 좋죠.
0: 그것도 그런데 예. 라방을 예. 일주일에 6일씩 7일씩 막 3, 4시간씩 어떨 땐 밤새 가면서 팬들하고 아유, 소통하고
1: 대견하다 진짜.
0: 밈 다 찍고 너튜브에 영상 올리고 하다 가 이제 거제야호 터지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좀 보상받는
1: 그러니까,
0: 것 같아서
1: 맞아요.
0: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1: 아, 저 진짜 열심히 하면 돼요.
0: 맞습니다.
1: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거기 예. 실력까지 탄탄하니까 네. 인정을 받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예,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0: 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1: 예, 예.
0: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원래 이제 갑자기인데 아, 뒤에를 이거, 땡땡땡
1: 예, 예, 이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0: 자,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완전체로 컴백한 IOI의 신곡 갑자기에서 파생된 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지 씨 때문에 예, 엄청 예. 또 떴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올해가 이제 데뷔 10주년이잖아요.
1: 예.
0: 완전체로 컴백을 했습니다.
1: 예.
0: 갑자기라는 노래에서 파생된 밈이고
1: 예.
0: 가사 중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두산베어스 포수 양의지 선수의 응원과 멜로디와 비슷하다라는 반응이 이제 퍼졌어요. 그러면서
1: 맞아요, 맞아요.
0: 양의지 선수 응원가는 원래 꽃집의 아가씨라는 곡을 개살했던 거예요. 두산의
1: 네.
0: 안방마음인 양의지 뭐 요 부분인데
1: 예.
0: 이게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구 팬들이 갑자기를 양의지로 개사해가지고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SNS에서 빵 터지면서
1: 그러니까요.
0: 한 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이 강한 중독성으로 수능 금지곡이다.
1: 아.
0: 이렇게 별명까지 얻었고
1: 예.
0: 이후에 이 땡땡땡 부분에 다른 단어 넣어가지고 자려고 누웠는데 박명수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세 글자만 넣으면 다 되는 거예요.
1: 예.
0: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오아이랑 양희지 씨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는 포즈 하는 거 귀엽게 또
1: 예.
0: 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 이게 빨리 변하잖아요. 예. 이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올해는 못 가요. 또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0: 맞아요.
1: 근데 이거 자체가 있을 때 우리도 이걸 보고 즐기잖아요.
0: 그럼요.
1: 예,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많아요. 계속해서.
0: 아니 근데 한번 제대로 터졌다면 폭발력이 그, 너무 나니까.
1: 그러니까 이거도 제대로 터진 거지.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근데 양희지 씨가 실제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1: 지금 보고 있는데 양희지 씨도 웃기네요. 참 귀엽기도 하고 웃겨.
0: 한번 찾아보세요.
1: 와, 랭킹 5 안에 끼네.
0: 자려고 누웠는데 양희지 3탄 한번 찾아보시고.
1: 예, 재밌다. 예,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0: 그러니까
1: 예, 좀 여러분들 네. 신경 써서 그렇다고 구태여 막 찾아본 그런 게 아니라 뭐가 화제가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0: 요거 몇 뭐. 번만 찾아보시잖아요.
1: 예, 예,
0: 그럼
1: 예.
0: 이거 알고리즘 떠갖고 이제 그다음부터 예. 새로운 게 자연스럽게 뜨게 되니까
1: 예, 예.
0: 뭐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재밌게 사는구나.
1: 저는 전쟁 영화 예. 맨날 전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 전쟁 영화 그거 봐야지.
0: 그만 보십시오.
1: 저 밀리터리 저 매니아거든요.
0: 뭐 좋아하면
1: 예,
0: 보셔도
1: 예,
0: 되죠.
1: 예, 예. 예.
0: 자, 네 번째는요.
1: 예.
0: 야르 야르
1: 아, 야르 이게 저도 우리가 하기엔 좀
0: 이게 근데
1: 약간 좀 그러지 야르
0: 제가 지금
1: 아,
0: 요거 제대로 못 살렸는데 예. 저희 아들이 이거 기가 막히게요 야르
1: 예.
0: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싸 오예 아 나이스처럼
1: 예.
0: 기분이 좋거나 신날 때 내뱉는 긍정 감탄사입니다.
1: 예.
0: 우리 때는 뭐 따봉 같은 거 있었어요.
1: 따봉 따따봉 따봉 예예 예. 예, 예.
0: 요즘에 야르
1: 김왕장 김왕장
0: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단독으로 외치거나 문장 끝에 붙여 강조하는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야 요즘 행사가 물밑듯이 들어온다 야르 아 야르 이게 아, 아닌데 잘 못 산 얘기네.
1: 근데 저도 야르는 아는데 뭐 제가 그걸 하기도 뭐하고
0: 야르 이렇게 한다 야르
1: 예, 예,
0: 예. 예. 그래서
1: 우리는 옛날에 야 우리는 우리 때는 야리냐 야리냐 예 네, 그렇지
0: 왜 쳐다보냐
1: 야르가 야르가 아니 야르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야 야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0: 맞아요.
1: 그거하고 달라요
0: 다른 겁니다
1: 잘못 들으면 야르 이렇게 한다고
0: 네.
1: 뭐 야리냐
0: 네.
1: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야릅니다
0: 근데 이거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학창 시절에 썼었어요. 대학 야르를? 뭐냐면 2005년에 이게 우차살을 시작으로 2006년

0: 알겠는데 제가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된다.
1: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국립국원 홈페이지에 야르가 일본어 유래인가요? 질문이 많이 올라온대요. 진짜? 그래서 이제 국립국원의 답변은 야르 어원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0: 어렵다. 모르겠다. 예예.
1: 이거를 저는 막을 순 없어요. 우리도 어릴 때 이상한 말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어른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0: 그럼.
1: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막을 순
0: 없다. 옛날에 띠리리리리리 연극 때 이거 얼마 하고 다녔습니까?
1: 맞습니다.
0: 동네 반이 연구해요. 띠리리리리. 지금 성인 돼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게 그냥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볼까요?
0: 마지막 가볼까요?
1: 예. 난리자베스.
0: 이건 뭐야?
1: 이 밈은 한 인플루언서가 2026년을 강타할 유행어라면서 난리자베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이제 바이럴 되기 시작했고요. 난리났다에다가 영국 여왕 이름인 엘리자베스를 합성해서 우아한 느낌을 더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 상관없이 모두 붙일 수 있는 게 특징인데 박명수 미모 완전 난리자베스. 오늘 방송 완전 난리자베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0: 방송 난리자고요?
1: 네. 그래서 이후 모든 말에 베스를 붙이는 식으로 파생이 됩니다. 아. 놀라자베스, 웃기자베스, 아쉽자베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0: 네. 네. 많은 우리 또 MZ들이 예, 이런 또 밈과 네. 아, 이런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뭐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여기 어떤
0: 쓰시란 얘기가 아니라
1: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재밌어서 쓴다라고 그렇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옛날 예. 따봉으로 해서 따봉 이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아이유아이의 노래 듣죠. 갑자기.

0: 자, 방학 퀴즈 나갑니다. 2026년 예. 상반기를 장악한 유행어 핫키워드 살펴봤는데요.
1: 예.
0: 자, 34년 예능 외길 인생. 이 박명수 씨도 많은 유행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박명수 씨의 유행어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주시죠. 1번.
1: 우이씨.
0: 2번.
1: 안녕하세요.
0: 3번.
1: 너 오늘 뭐하는 묘?
0: 4번.
1: 여보세요?
0: 자, 문자번호 샷891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부스팅 앰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솔직히 내 거 유행된 게 없어. 우시도 하는 사람 없고. 안녕하세요. 예, 없잖아. 예,
0: 아니요, 그 유행했었어요.
1: 안녕하세요. 새끼니? 이런 거 다 내가 했거든. 예, 예. 너 뭐하는 뮤? 예. 내 건 유행 아니 여보세요?
0: 예, 예, 다 근데 예. 박명수 형님 거 같기도
1: 예, 하네요. 저 삽살이 네. 와요나 뭐 되게 예. 많아요. 예.
0: 아닌 거 하나 있습니다.
1: 예, 예, 예. 자,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cm의 노래죠. 너에게 닿기를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터지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쇼.
9: 박명수의 레디오쇼.

0: 출발!
1: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자, 우리 전민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빅보드 차트 한번 만나볼까요?
2: 자, 저는 사실 여름 하면은 박명수다.
1: 아, 이거는 맞아요.
2: 박명수 하면 여름이다.
1: 아, 예. 예. 뭐 또 얘기하지만 노래방에서 압도적 1등이 바다의 왕자였어요.
2: 그거 안 그래도 예. 저희가 또 예. 예, 거기 올렸잖아요. 인별그램에.
1: 아, 예.
2: 그래서 바다의 왕자, 냉면 뒤를 잇는 박명수표 뉴 썸머송 탄생을 기원하면서 아주 상큼하게 준비한 차트.
1: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내려고 했는데 윤종신 형이 먹은 거 아니야. 팥빙수로.
2: 아니, 그거 먼저 나왔잖아요. 팥빙수.
1: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아, 네.
2: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여름 과일 노래 베스트 6. 자, 여름 과일송 하나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수박 왕자라든지
1: 예.
2: 참외에게 참외가 명순의 복숭아.
1: 그러니까 이게 히트곡이라는 게 온 국민이 다 아는 노래를 만들어야 돼. 그게 히트곡이야.
2: 정말 박명수 씨의 여름곡들은
1: 예.
2: 어린아이부터 아. 어르신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 냉면 좋잖아, 냉면.
2: 그래.
1: 그리고 또 바다의 왕자도 좋고.
2: 진짜 잘 만들었어.
1: 예, 예. 예. 이 트라이브가 잘 만들었어.
2: 근데 바다의 왕자 부를 때 이렇게 진짜 수십 년 사랑받을지 알았어요?
1: 아니요.
2: 그렇죠.
1: 예. 그냥 몇 번 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2: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하느님이 도와주셨어요.
2: 의도하면 안 돼.
1: 의도하면 안 돼. 의도 절대 예. 의도 절대 안 했어요.
2: 맞습니다.
1: 예, 예.
2: 자, 그러면 여름 과일 노래 순서는 김세스라 PD님 마음대로 예, 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1: 들어보자, 들어보자.
2: 만나볼게요. 예. 첫 번째입니다.
1: 예.
2: 자두의 잘가.
1: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노래.
2: 좋아. 2001년 발매된 자두의 정규 1집 타이틀곡. 히트 작곡가 최준영 씨의 작품입니다. 잘가 이후로도 자두 공전의 히트곡.
1: 맞아.
2: 대화가 필요해. 너무 좋아요 저는.
1: 맞아요,
2: 그다음
1: 맞아요.
2: 김밥을 탄생시키기도 했죠. SES, 핑클, 베이비복스 등 걸그룹들 사이에서 독특한 노래 스타일로 주목을 받으면서 데뷔와 동시에 엽기 가수란 타이틀이 붙기도 했습니다.
1: 왜 엽기 가수야? 얼마나 독특하고
2: 왜냐면
1: 좋았는데.
2: 그때는 정말 파격적이었잖아요. 아, 예, 큰 예. 안경 쓰고 그렇죠?
1: 네, 예, 맞아요.
2: 자, 자두는 6월부터 9월까지 시기마다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여름 제철 과일. 붉은색과 노란색이 적절히 섞이고 하트 모양인 게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자두 요즘 너무 맛있고요. 다른 과일과 같이 이게 보관하면은 쉽게 무르기 때문에 지퍼백 등에 따로 담아서 보관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1: 예, 예.
2: 자두의 보관법까지.
1: 자두 진짜 피자도 진짜 맛있잖아.
2: 피자도 맛있어.
1: 나 피자도 너무 좋아하거든.
2: 맞아요.
1: 아, 자두 너무 맛있어 진짜. 여러분 저 제철 과일이니까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2: 네.
1: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요?
2: 자, 아, 이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1: 예.
2: 파파야의 내 얘길 들어봐.
1: 이 노래 너무 좋아. 아, 귀여워. 그죠?
2: 그쵸.
1: 파파야, 예.
2: 요게 2000년에 발매된 파파야 정규 1집 타이틀곡입니다.
1: 제가 이 노래를 왜 하냐면요. 네. 바다의 왕자가 2000년에 나왔어요.
2: 아, 그래서?
1: 그래서 내가 제가 리허설 한 다음에 파파야였어요.
2: 그랬어요.
1: 예.
2: 아, 그래서 기억하시는구나.
1: 그래서 기억나죠.
2: 네. 그래서 이경섭, 조규만, 윤일상, 주영훈 등 국내 최고의 작곡가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사실 파파야가 데뷔를 했습니다. 5인조 걸그룹이었고요. 이후 해당 노래를 오마이걸이 리메이크하고 NCT 위시가 또 커버하면서 지금까지도 큰 사랑 받고 있습니다. 파파야는 콜럼버스가 먹고 천사의 과일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아주 달고 부드러운 과일인데요. 우리에게 이제 태국 음식이죠. 쏨땀으로 아주 익숙합니다.
1: 네.
2: 그래서 덜 익은 파파야로 만든 샐러드가 바로 쏨땀이죠. 이게 태국의 뭐 김치라고 불리는 음식이고.
1: 저거 이거 많이 만들었어요 진짜.
2: 그렇죠. 맛있죠.
1: 죽는 줄 알았는데 더워가지고 진짜. 와.
2: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박명수 씨가 My Name is Gabriel에서
1: 예.
2: 요거 이제 만들어서 파는 그렇죠.
1: 예, 예.
2: 태국 치앙마이의 45도 폭염 속에서 쏨땀 장수로 열일하기도 했습니다.
1: 지금도 생각나네요. 1.5L 생수를
2: 맞아.
1: 한 번에 마셨어요. 한 번에.
2: 근데 기억나는 게 그거 만들어서 팔았는데 반응 좋았잖아요. 아니었어요?
1: 반응은 썩 나쁘진 않았는데.
2: 근데 정확한 예.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무슨 새 메뉴, 신메뉴 개별하지 않았었나? 아닌가?
1: 저는 그때 진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1.5L 물을 한 번에 마셨는데 안 쉬고? 얼마나 힘들면?
2: 저는 기억나는 게 오토바이 어디다 세워놨는지 기억 못하죠.
1: 아, 맞아요. 아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2: 거기 못 찾아, 진짜.
1: 못 찾아. 시장 자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
2: 아, 정말.
1: 못 찾네, 진짜. 예.
2: 참, 죄송하지만 저는 명수 형님이 좀 고생할수록 예능이 좀 재밌더라고요.
1: 나는 참 방송을 잘하는 것 같아.
2: 맞습니다.
1: 재밌게. 그죠?
2: 자, 세 번째 가볼까요?
1: 예.
2: 체리 필터입니다. 낭만 고양이.
1: 이 노래 예술이야.

0: 이 노래 네. 너무 좋아해.
1: 이건 2002년에 발매된 체리필터 정규 2집 타이틀곡입니다. 한일 월드컵 시즌하고 맞물리면서 너무 큰 사랑 받았고요. 지금까지도 응원송으로 자주 언급되는 명곡입니다. 그 소찬희 씨의 티얼스와 함께 도전 욕구 자극하는 고음 노래로도 유명하죠. 요거 하실 때 마이크에 손을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하시면서 그 고음으로 쭉 올리는데 이 노래방 라스트 1분을 장식하는 히트송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0: 예.
1: 체리는 여름 슈퍼푸드로 불리죠.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유지해주고요. 면역력을 아주 증진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혈당과 혈압을 조절해주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변비 예방. 아, 저희가 먹어야겠네요. 장 건강 개선 기능까지 압도적인 효능을 자랑합니다. 이게 아주 작고 동그랗고 윤기나는 빨간 빛깔 때문에 여름철 보석이라고 불리기도
0: 진짜
1: 합니다.
0: 진짜 체리가 몸이 좋대요. 잠 안 올 때도 잠자기 전에 한 매달 드시면 그 잠자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1: 이상하게 체리는 잘 안 먹어. 자두는 많이 먹는다.
0: 근데 체리는 약간 좀 고급스럽지 않아 느낌이?
1: 전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0: 나는 약간 체리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 맞습니다. 왠지 모르게.
1: 에.
0: 자두.
1: 에.
0: 자두는 맛있고.
1: 자두
0: 너무 맛있고. 달고 너무 맛있고. 체리는 약간 좀 외국에서 와서 그런가?
1: 체리는 그 딱 요렇게 생긴 술잔에 예. 딱 담가가지고
0: 그지
1: 먹고서 한 입 깨물.
0: 약간 체리는 좀 그 뭔가 좀 보석 같은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1: 맞아요, 예, 맞습니다.
0: 예. 그 보석도 있잖아. 그런 색깔 보석 뭐가 있지? 루비.
1: 그렇지, 루비.
0: 아 색깔이야. 루비 느낌이 난다.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파파의 노래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0: 두 번째 빅보드 차트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1: 자, 앞에서 이제 과일 노래 예. 세 곡 들어봤잖아요. 예. 이어서 예. 세 곡이 남아 있는데
0: 어떤 노래예요?
1: 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제 아들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 예. 네 번째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0: 이게 저 예 악기 구성이 달라 옛날 노래하고.
1: 아 그래요?
0: 예예 예, 예.
1: 저는 뭐 그런 예. 쪽은 잘 몰라가지고. 네 어떻게 다르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0: 새로워요.
1: 새로 알겠습니다.
0: 비트를 많이 쪼개요. 따다다 두두따두 따두. 이게 어떤 음악의 좀 그 장르가 좀 달라요. 예,
1: 엄청
0: 예,
1: 전문적이라고는 예. 좀 판단하기
0: 정말 아, 전문적으로 예. 말씀드릴까요?
1: 아, 그만하세요.
0: 새로워요.
1: 새롭습니다. 예. 자, 2026년 5월 발매된 에스파 정규 2집 타이틀곡이고요. 이후 후배 그룹 하츠투하츠의 레몬텐까지 SMS에서 연이어 레몬을 컨셉으로 한 신곡을 발표하면서 최근 레몬코어가 여름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떠오를 정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티업계에서 레몬색 메이크업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신맛의 대명사죠. 레몬이 풍부한 비타민C 공급원으로 뭐 이거는 우리가 유명하죠. 한 제품 때문에도 그렇고요. 피부에 생기를 더하고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박명수 씨가 라디오쇼에서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레몬즙을 먹는다. 이게 디톡스 되고 장 청소도 되고 좋다라면서 레몬의 효능을 또 극찬한 적도 있습니다.
0: 있었는데 네. 안 먹게 되더라고 또 사람이.
1: 이게 꾸준히 먹기 힘들어요.
0: 주구장 근데 요새 제가 먹는 게 있어요.
1: 네, 뭐예요?
0: 호박씨 기름.
1: 진짜? 네. 뭐 어디 좋은 거예요?
0: 탈모. 근데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네. 한 일주일 됐거든요.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1: 한때 그 레몬즙하고 올리브 오일 또 요게 유행했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0: 예, 그래요.
1: 네, 탈나더라고요.
0: 아, 탈모에는 네. 호박씨 기름이 아주 좋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한 네 달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예, 진짜
1: 알겠습니다.
0: 말씀드릴게요. 예.
1: 자, 호박씨 기름까지 만나봤고요.
0: 예.
1: 자, 다섯 번째입니다. 윤종신 형님과 015B의 망고 쉐이크.
0: 이런 노래 있었어? 나 이 노래 쳤는데
1: 이거는 좀 생경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12년 월간 윤종신 7호로에 실린 곡이고요. 80년대 헤비메탈 밴드 음악을 추억하며 만든 곡이에요. 사실 여기서 망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어감 좋고 여름이고 예뻐서 그냥 제목에 넣었다고 합니다.
0: 네.
1: 박명수 씨도 참 망고 좋아하시잖아요.
0: 망고 킬러죠. 나 대만 가서 울었잖아요.
1: 망고 킬러.
0: 8천 원에 망고를 한 보따리 줘요.
1: 맞아요.
0: 진짜 망고를 배터지게 먹은 거 처음이었어요.
1: 그리고 그때 여행 중에 그 망고 빙수 너무 맛있어서 이민 오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죠? 극찬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할명수 포상 휴가차 태국 가서도 드셨고 그렇죠?
0: 아 진짜.
1: 네.
0: 그러니까 그 과일의 그 나라에 가야 돼.
1: 한국에도 망고 기름. 있는데 좀 달라요.
0: 느낌이 달라.
1: 다릅니다.
0: 우리나라는 참외. 네. 참외 배. 기가 막히게 딸기 와
1: 좋습니다.
0: 최고야 복숭아
1: 그런
0: 우리나라 과일 최고야
1: 근데 복숭아 이제 너무 좋아요.
0: 열대 과일은 좀 안 맞지 우리하고 좀 조금 예.
1: 당도가 좀 다르고
0: 좀 다르지.
1: 예, 물컹물컹한 느낌이 기분 좋게 달라요.
0: 진짜
1: 예.
0: 대만에서 먹었던 망고 빙수는 아 네 예. 거기 사장님 껴안았잖아요 가서 진짜
1: 너무 맛있어
0: 너무 맛있고 싼데 예.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예. 진짜 그 사장님 네, 허그했어요 너무 좋아서 거기 대박 났다 그러더라고.
1: 형님이 진짜 맛있을 때 하는 표정이 있어 눈 감고 하면서 하늘 쳐다보고.
0: 그러니까 그 가게가 대박이 났대. 한국 사람들 많이 가서.
1: 어쨌든 이 망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열대과일이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열대과일로 열대과일의 여왕이라는 야, 별명이 있다고
0: 지금
1: 합니다.
0: 지금 그 대만 망고 촬영하는 거 잠깐 보여줬는데 와 머리 많이 나갔다.
1: 뉴스 엄청.
0: 아이고 진짜 엉망이다.
1: 아이고. 아니 뭐 엉망이 시원하고 좋은데 저는.
0: 아니야.
1: 사람이 아유, 되게 대범해 보인다.
0: 늙어 보인다 진짜.
1: 아니라니까요. 아유,
0: 잘했다 머리 이거.
1: 어쨌든
0: 예.
1: 지금 많이 풍성하니까
0: 좋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예. 풍성해 보이는 거죠 빠마로. 네. 풍성하진 않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가볼까요?
1: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0: 예.
1: 조성모 너의 곁에. 2004년 전국을 강타한 드라마 파리의 연인 OST였죠. 조성모 씨가 직접 밝힌 비하인드를 보니까 당시에 그 배우 김정은 씨랑 같은 소속사였는데 응원하는 마음에 노페이로 이 곡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박신양의 명대사
0: 예.
1: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내 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0: 연기 진짜 못한다
1: 진짜 못한다 그쵸?
0: 네.
1: 예, 이거와 함께 흘러나온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다행히 나중에 노페이였잖아요. 보너스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0: 다행이네요.
1: 근데 이 곡이

0: 얼음과일과 무슨 관련이 있냐. 2000년에 조성모 씨가 매실음료 광고 하나 찍었는데 난리 났었거든요. 예. 널 깨물어주고 싶어. 이 한마디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명 조매실, 매실왕자, 매실오파로 자리매김했거든요. 이후에 매실농장 사업을 제안받기도 했다라는 후문이 있고요. 아무튼 이 천연소화제로 불리는 매실이 동의보항에도 나오는데 예. 맛이 시고 독이 없으며 기를 내리고 가슴앓이를 없앨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근육과 맥박이 활기를 찾게 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 매실청 같은 거 어머님들 아, 많이 해서 차도 예, 드시고 예, 이게 예. 다 이유가 있어요. 따뜻하게 먹으면 예. 몸에 이렇게 좋은 겁니다.
1: 물론 이제 그 매실 음료가 매실의 양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찌양도 네. 항상 뭘 이렇게 많이 먹을 때는 매실 음료를 많이 먹더라고요.
0: 소화가 잘 되는
1: 모르겠어요. 거. 그거 예전 예.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래가 잘 들어봤는데 예. 네. 그 여름에 맞는 그런 제철 과일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 많이
0: 너무
1: 있어서
0: 상큼했죠 오늘.
1: 예, 갑자기 입맛이 좀 이렇게 좀 막 입맛이 좀 돌아요.
0: 그러게
1: 예.
0: 침 나오네요.
1: 예, 예. 예. 자, 오늘 아주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학 퀴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두 번째 방학 퀴즈 나갑니다. 오늘 노래 차트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름 제철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꼭지에서 달콤한 향기가 나고 이 골이 선명할수록 당도가 높다고 하죠. 얼마 전 박명수 씨가 세종조치원 이 과일 축제에서 농익은 디제잉 실력을 뽐내고 오기도 했는데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 박명수 씨 또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이름부터 사랑스러운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1번
1: 복숭아,
0: 2번
1: 수박,
0: 3번
1: 참외,
0: 4번
1: 낑깡.
0: 오랜만에 듣네요. 문자번호 샵891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수제 요거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 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첫 번째 방학 퀴즈의 정답은요, 4번 여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국진이 형의 유행어고요. 자, 두 번째 방학 퀴즈 정답은 1번 아우 맛있어 복숭아였습니다. 예, 자, 정답 맞추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곡표 안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윤종신 그리고 015B의 노래죠, 망고 쉐이크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과일 많이 드시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기와 인천 등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도로 위에선 오늘 오전 내내 화물차 화재 사고 소식이 꾸준한데요. 이번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이고요. 부천 진출로에서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화 작업이 다 되지 않아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구치고 있어 현재 하위 1개 차로 통해서만 진출 차량들 서행하며 지납니다. 본선 역시 뒤로 1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도 신갈분기점 5차로가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남부권인 부산 요금소를 앞두고 1, 2, 3차로에서 차선을 긋고 있어서 뒤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덕수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에서 서종 쪽으로 나들이 정체에 이어지는 가운데 반대 서울 쪽 강촌 1차로에선 조금 전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안녕하세요.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이나 생각은 오묘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죠. 뜨거운 도심 한가운데서도 시원한 바다를 상상할 수 있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 상상력의 재료는 기억이죠. 언젠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보냈던 시간, 그 물장구 치며 놀았던 추억이 나중에 좋은 음악 한 곡에 스위치가 눌리듯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사람의 DNA에 새겨진 본능이기도 합니다. 옛날 원시인들이야말로 상상력이 있어야 살아남았잖아요. 넓은 초원에서도 저 숲을 뒤에 무서운 사자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절기상 오늘 입추라고 하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덥습니다. 가능하면 시원한 곳에 꼭꼭 숨어 계시고요. 이 더위도 언젠가는 끝나니까요. 오, 방금 바람이 휙 분 것 같은데? 이런 착각 내지는 상상력으로 오늘도 잘 버텨보죠.

0: DJ 천이가 오늘 할 얘기를 빌리오션이 대신해 줬네요. 노래로.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사로잡은 특별한 사람이죠. 영국 가수 빌리오션의 캐리비안 퀸이었습니다. 7635님이 이 노래 청하셨죠. 오늘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로 출발합니다.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3005님이 바람 분다, 입추다, 그늘이다, 시원하다 상상하며 팝 음악에 빠져보겠습니다. 얼음 같은 방송 부탁합니다. 얼음 같은 방송이요. 어우, 생각만 해도 시원하네요. 네. 입추죠, 오늘. 가을입니다. 이런 선언이라기보다 가을이 오긴 올 겁니다 하는 예고편이죠. 요즘 날씨 봐서는 완전히 희망 고문입니다. 3964님 아우 더워 아우 더워 하다가 어느덧 12시 됐네요. 아우 더워 몇십 번 더 하면 오늘도 가겠죠. 아우 더워. 저만 해도 벌써 몇 번 했나요. 최현주 씨 웬 하얀 눈사람이 앉아 계시네요. 눈이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 입추라 하얀색 셔츠 입으셨나 봐요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 계란 노른자색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기 뭐라고 그러나요? 이걸 백열등이라고 그러나 황열등이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하얀색으로 보일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시원하시면 좋은 거죠. 3401님 동풍이 불어 그나마 시원한 강릉도 오늘은 햇볕이 뜨겁네요. 아, 강릉 해변가 모래밭도 맨발로는 못 걷는다면서요. 3401님이 축하 사연도 주셨는데 생일 2부에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랑 씨군요. 소파에서 휴가 즐기는 중 귀 열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화 씨가 백오빠 키스 인사에 빵 터졌어요. 오늘 만보 걷고 와서 기력이 없었는데 이 날씨에 만보를요? 와 대단하십니다. 선화 씨 체력짱. 와. 근데 그 인사하는 모습에 기력을 찾았다고요. 웃음 보따리 금요일 반말 코너도 참여해 볼게요. 네, 손아 씨. 이따 2부에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함께합니다. 홍지연 씨는 지금 부천 상상시장 계시는군요. 백디 목소리 울려 퍼져요. 반가워서 문자 남깁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수연 씨가 내일 강릉에 비 소식 있다네요. 비 구경 갑니다.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비 구경 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무튼 뭐 오긴 오겠죠. 예, 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그때까지 더위를 잘 피해보자고요.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우리가 피식 웃었던 일 주시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디 가시나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오 마이 갓.

0: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어쩌면 이렇게 편곡을 잘했을까요? 스페인 가수죠. 리타 칼립스가 리메이크한 페이퍼 마쉐. 종이 공예라는 얘기죠. 페이퍼 마쉐. 우리 사는 세상이 행복해 보이지만 종이 공예처럼 허상일지도 몰라라는 그런 가사였어요. 그전 노래는 진짜 1402님 표현대로 와 편안한 비행을 하고 있는 기분. 그렇죠. 아니 테커 싱어스의 Welcome to my world였습니다. 당신을 환영해요. 지난 슬픔을 잊고 나와 함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죠. 라는 아니타커가 리드하는 미국 그룹이죠. 아니타커 싱어스. 저는 뭐 이 노래 Welcome to my world 들으면은 기내식 먹고 싶어져요. 오광래 씨도 비행기 타고 상상여행 자유 더 높게 날아봐. 아 이건 커피송이잖아 하시나. 상상여행 자유 더 높이, 높게가 아니고 더 높이 날아봐요. 상상, 여행, 자유, 더 높이 날아봐. Fly higher, fly. 아니다. 이거죠. 제 노래 커피송이죠. 김현선 씨, 오늘 오랜만에 라디오 종일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백대한테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유, 현선 씨, 반갑습니다. 어디다 이제 오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7177님 안녕하세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마치 눈 덮인 히말라야의 산봉우리처럼 펼쳐져 있네요. 잠시나마 시원한 히말라야를 바라보는 기분이 들어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네요. 이야, 그죠? 그러니까 조수석에서 보고 계신 거죠? 운전하면서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제가 7177님 시원한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8886님 행님 지옥이라예 여기 부산 장안인데요. 머리 꼭대기에서 해가 내리쬐깨네. 해하고 맞짱 뜨고 싶네요. 나한테 와그라노 함시로 싸우기 싫어갖고 잠시 차로 도망왔시에 하셨네요. 제가 지금 제대로 지금 이거 재현한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 오 뜨거운 바깥 사진을 차 안에서 찍으셨네요. 2088님도 사진 주셨네요. 새벽부터 붉어진 고추 따고 너무너무너무 더워서 마당에 손자 놀으라고 설치해놓은 수영장에 지하수 받고 있습니다. 발만 담그고 있어도 땀이 식는 듯해요. 백디도 놀러 오세요. 무료로 대여해드릴게요 하셨네요.

예전에 아바처럼 남둘 여둘 혼성 4인조입니다. 이 노래가 81년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곡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정해, 사랑은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노래예요. 카니 프란시스의 Vacation, 박스 피즈의 Making Your Mind Up.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신우인 씨군요.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어서 그런지 에어컨 때문인지 목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목을 보시더니 어우 성대가 많이 부으셨네요. 그러더니 이 정도면 학원 선생님 수준인데 집에서 부인한테 잔소리 많이 하시나 봐요 하시는 거 있죠. 속으로 오 이분 용하네 싶었습니다. 찔려서 웃어요. 병원에 가신 게 아니라 신점 보러 가신 거예요. 0503님 드디어 어린이집 방학이 끝났어요. 우리 아기 아침 일찍부터 신나서 가더라고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가기 싫다면서 안 가 안 가 하면서 울고불고 하던 아이인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 있죠. 기특하면서도 섭섭한 이 기분 뭐죠? 그저 웃죠. 아이 그 기분 알죠. 그러니까 아기가 친구들 사귄 거예요. 그 아이들 오래 못 봐서 보고 싶은 거고요. 아마 다른 친구들도 공삼님 애기 보고 싶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거예요. 6354님 오늘 가방을 바꿔 들고 나왔더니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어제 그 가방을 통째로 들고 온 거 있죠. 아 이어폰만 꺼내면 됐지 가방은 뭐로 가져와 했더니 아, 갖다 줘도 뭐래 하면서 구시렁거립니다. 가방을 열어서 이어폰만 꺼내면 된다는 생각은 못하는 걸까요? 저희 남편만 이래요. 그래서 저 오늘 가방이 두 개입니다. 어이없어서 웃어요. 거기 그 가방에 이어폰 두고 왔거든 그 이어폰을 좀 갖다 줘 이렇게 찝어서 얘기했다면 오사님 남편이 오버한 거고요. 그 가방 속에 그 내가 저 이어폰 뒀어 이랬으면 모든 남자는 다 가져갑니다. 1489님 휴가라서 지방 사시는 부모님 댁에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이돌급으로 스케줄이 빽빽합니다. 월요일에 경로당에서 휴대폰 사용법 배우고 화 목요일엔 요가 수요일엔 노래교실 금요일엔 이것저것 만들기 수업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보여주셨는데 인공지능 AI한테 나를 젊게 만들어줘. 어? 상반신 나오게 해줘. 그 뒤에 배경을 고궁으로 바꿔봐 하면서 사진 편집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 있죠.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제일 앞서가는 분 같아요. 그저 웃죠. 이야 팔구님 어머님 DJ 천이보다도 더 디지털형 인간이시네요.

미국 밴드죠. 조니가 노래한 Any Way You Want It. 네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대로 널 사랑해 줄게. 김홍관 씨가 조니의 노래 청하셨죠. 네, 같이 들었습니다. 박가연 씨가 그 남편 이어폰 찾아주기 귀찮으니까 그런 듯 하셨네요. 사실 그 백이 에코백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남자들은 여자 물건 하나 찾으려면 에코백 정도면 한 2박 3일은 찾아야 됩니다. 김명한 씨가 그런 얘기 나올 만하죠. 가져다 준 게 어디예요? 그래요. 유혜영 씨, 남편들은 원래 다 센스가 없나요? 저희 남편은요, 제가 외출하면서 가스불에 찌개 끓으면 가스 끄라고 했더니 전화가 왔네요. 찌개 타는 냄새가 나는데 가스불 꺼도 되냐고요. 에이, 이 정도는 아니죠. 남자들이, 아, 바보예요, 남자들이. 유영 씨가 좀 오버한 거죠. 아닐까? 홍정화 씨, 여자들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남자들은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더라고요. 개떡과 찰떡의 차이군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기도 하고. 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재밌었습니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연 주셔도요. 잘 챙겨놨다가 그냥 웃죠 코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씨군요. 맨날 듣기만 하다 처음 문자 드리옵나이다. 옵나이다 채를 쓰시는군요. 부산서 영양 가는데 햇빛님이 너무너무 쨍하게 절 쪄주네요. 이제 요즘에 햇빛 강렬합니다. 한숙경 씨군요. 여러분, 우리 남편님은 삼식이에요. 지금 방송까지 듣고 있답니다. 백천님, 쉿! 이걸 왜 이제 얘기하세요? 이따 백천아 해도 되나요? 저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럼요. 오늘 2부에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한 주 열심히 달리신 여러분들 덥고 피곤하고 힘드셨잖아요. 서로 반말하면서 풀죠. 송윤숙 씨가 여동생 부부는 몽골 초원에서 말 타고 있네요. 에델바이스 꽃도 이쁘고요. 소들이 돌아다니고요. 아침에 영상으로 통화했어요. 저한테 이쁜 것 보여주고 싶다고요. 염장을 질렀군요. 전문 용어로. 몽골 초원이 몽골이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시원할 것 같은데요. 에델바이스가 아주 그 높은 산에 피는 꽃이잖아요. 하얀 꽃. 봤어요, 저도. 아, 뭐 사진으로. 그리고 또 그걸 이렇게 박제해 놓은 거고 봤어요. 소들도 돌아다니는군요. 아, 좋은 데 가 계십니다. 아, 사진을 주셨구나. 오, 네. 하늘이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은, 네. 지붕이 하늘 같은 느낌이네요. 자,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아, 독일의 댄스 그룹 벨리니의 노래를 이소영 씨가 청하셨네요. 삼바 드 자네이로. 삼바 리듬처럼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자라는 얘기고요. 4975님이 프레토리코 가수죠. 리키 마틴의 리빈나 비달로카. 난 그녀의 열정적인 삶에 빠졌어.

네. 노래 세 곡 이어드는 거예요. 벨리니의 삼바 드 자네이로, 리키 마틴의 리빈 라 비다 로카. 리빈 라 비다 로카 들으시면서 김민호 씨가 서양엔 리키 마틴, 동양엔 임백천. 민호 씨가 더이 먹은 것 같아요. 아유, 리키 마틴 엉덩이가 얼마나 이쁜데요. 장소는 직장인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너무 흥이 나서 왠지 억울해요. 그것도 오늘 금요일인데. 박가연 씨. 아유, 박가연 씨. 이제 금요일 불금 되면 좋죠, 뭐. 아, 이 불금이란 말도 여러분들 더우실 것 같아서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조울순 씨가 리키 마틴이 펄럭여주니 시원하네. 네. 이어진 노래가 Derek and the Dominos. 그러니까 에릭 클랩튼 리드한 영국 밴드죠. 데렉 앤드 도미노스의 레일라였습니다. 레일라, 나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제발 내 곁으로 와줘요. 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에는 사연이 있죠. 조금 길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김윤숙 씨가 이 노래 청하셨죠. 에릭 클랩튼이 이 노래가 이제 자기 레퍼토리가 돼서 나중에 이제 그 MTV에서 언플러그드를 이제 녹음을 하는데 그때 통기타 버전으로 했죠. 언플러그드라는 게 이제 플러그를 뽑았던 얘기니까 전기악기를 최대한 자제하고. 그런데 그 버전도 한번 들어보세요. 레일라. 아주 차분해지면서 또 다른 소울이 있습니다. 이 데렉 앤드 도미노스 시절에는 그 야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음악이란 게 그런 거죠. 같은 노래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같은 사람이 불러도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기타리스트인 프린스가 노래를 준비하고 있네요. 키스라는 노래입니다. 내용은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이면 충분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Kiss. Let's be the leg. 사무실에도 let's be the leg. 창고에도 let's be the leg. 철제 선반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금요일 인백션의 백미지 1부 마칠 시간 됐고요. 1부 끝곡은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그룹이죠. 아틀란틱 스타가 노래하는 Secret Lovers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스러운 사랑을 해야 할까? 자, 2부에는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지금부터는 말 짧게 하세요.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훌쩍 넘으면서 수도권과 일부 전라, 경북권 등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장거리 운행 중이시라면 시원한 물을 마셔가시면서 온열 질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 이번엔 중부선 하남 쪽인데요. 경기 광주 분기점을 지난 지점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서행하고요.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차량 터널 안에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진 지금도 정안부터 정체 굳어져 있고요. 논산 쪽 역시 차량 터널일 때 지나시기 크게 더뎌졌습니다. 경의선 인천 쪽 부천 진출로의 화물차 화재 사고 차량 이제 1차로에서 사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는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 수서 3차로가 고장난 채로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8월 7일 금요일 인맥션의 백뮤직 오늘 2부 첫 곡이었어요. 영국의 전자음악 그룹이죠. 휴먼 리그의 휴먼이란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주고받듯이 노래하는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둘 다 실수했잖아. 나만 탓하지 마. 너도 나도 인간이잖아. 우리 서로 용서하자. 네, 그런 얘기죠. 사실 뭐 실수 안 하고 사는 인간 있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금요일 2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곧 반말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반말 모두 들어가셨어요. 벌써부터 사연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듣기만 하시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금방 재미 들릴 겁니다. 속에 쌓인 거 뭐 너무 쪼잔해 보일까 봐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다 털어놓으세요. 자, 반말 코너 시작하기 전에 생일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일 축하송 불러드릴 거예요. 4483님, 오늘은 저 장명환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항상 잘 듣고 있답니다. 유혜영 씨군요. 우리 올케 신덕의 생일이에요. 신우이 넷 있는 집 막내 아들한테 시집 와서 너무 잘하고 너무 이쁘고 고마운 올케예요. 와, 신우 네 분의 인정을 받고 계시는군요. 올케 38번째 생일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신덕의 씨 속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또 싸움 붙이는 거 아니에요. 김진영 씨, 사위 임덕호, 이쁜 공주, 우리 딸 희수, 둘이 결혼하고 처음 만난 사위의 생일.

생일입니다. 늘 오늘같이 이쁘게 잘 살기를 바라면서 생축성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최윤수 씨는 애정하는 백천형, 오늘은 부천시 상호대차 배달원 김재섭님의 생일입니다. 백천형을 통해서 꼭 축하해 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김은경 씨는 손주 선우의 생일, 강릉 계시는 3401님은 둘째 아들 김영무의 생일, 엄혜영 씨는 아는 동생 공은집 씨 생일, 조영애 씨는 일요일 본인 생일이군요. 네, 미리 이렇게 자축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0: 수없이 생일날 축하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아주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광고예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따,

0: 좋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더운데 정말 참을 수 없이 더 더울 때 있지 않냐? 그 왜 주차장 지나다가다 보면 시동 켜놓고 공회전하면서 열기 빡 뿜뿜 뿜어대는 차 있잖아. 그것도 실내 주차장에서 어? 그 옆에 잠깐 지나가도 숨이 그냥 턱턱 막히잖아. 아 그렇다고 시동 끄고 차에 있으란 얘기는 아닌데 아 그냥 그렇다고. 그리고 보행신호 딱 들어와서 이제 건너자 하고 가는데 횡단보도 한가운데 차가 왜 서 있는 거냐 도대체. 아니 본인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그 차 그 뜨거운 엔진 열기랑 배기가스를 흡입하면서 빙 돌아가야 되잖아. 그렇다고 그냥 차를 확 그냥 막 그냥 걷어찰 수도 없고. 아 대체 왜 그래. 니네도 열 확 오르는 일 있잖아. 여기서 다 털어내. 어떻게 반말로.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번호 나간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우물정 버튼 먼저 눌러야 돼.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야. 이름 오픈되면 남부끄러운 얘기는 그냥 문자로 보내고 웬만하면 콩으로 참여해. 콩은 공짜잖아. 콩 앱이 없어? 야 그럼 지금 깔어. 그거 1분도 안 걸려.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좀 깔아달라고 해. 너도 콩 깔 수 있어. 얘네도 성질이 급하네. 형이 소개하기도 전에 노래하고 있어. 미국 밴드 Walk the Moon이 노래하는 거야. Shut up and dance. 입 닥치고 춰 춤춰 춤춰.

여긴 어디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에브리바디 임백천의 백뮤직이다. 야 날씨가 날씨니만큼 니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아유 더위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다 이해할 테니까

0: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해. 알았지? 전부 최문선이구나. 백천아, 문자하면 잘 안 보는 친구가 지금 단문자 왔다. 오늘 야근이다, 안 된다. 야, 그거 어제 보낸 문자야. 대패 삼겹 먹자고 어제 보낸 거라고. 문선아, 너는 문자라도 받았잖아. 1년째 안 보는 애들도 있잖아. 1년은 좀 그렇고. 며칠 돼도 안 보는 애 있어요. 김춘자, 백천아, 내가 요즘에 고양이 키우는데 이게 개냥이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애교도 많고 꿀 떨어진다. 백천이도 애교 많아? 애교 불어봐. 아잉, 춘자야, 왜 그래? 됐니? 아휴, 가지가지 한다, 나도. 이병훈, 백천아, 와이프가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풀떼기만 줘. 근데 와이프는 살이 안 빠지고 나만 빠져.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병훈아, 너 나가고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 너, 아유, 진짜, 너만 몰라요. 6638, 백천아, 나 인천에서 개인 택시 하는데 얼마 전에 여자 손님 두 명 태웠거든. 한 명이 중간에 내릴 거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저씨 여기서 버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버렸어. 잘했지. 그 사람도 되게 웃긴다. 야, 장종석이구나. 백천아, 피부과 가서 목 뒤에 난 쥐젖을 50개 빼고 왔다. 아니, 목 뒤에 쥐젖이 50개나 났다고? 근데 원장님이 진지하게 내 나이 60인데 쌍꺼풀 수술하면 눈도 커지고 잘생겨질 것 같다고 수술 한번 생각해보래. 백천아, 수술할까? 아내가 욕할 것 같은데. 야, 종서가, 인생 뭐 있어? 월세 아니면 전세지. 해 괜찮아. 요즘에 쌍수 이런 거는 수술도 아니야. 너 이쁘게 잘 될 거야. 근데 너 쥐젖 또 눈 주위에 나는 거 아니냐? 쥐젖 체질인데 너 지금. 김재철이구나. 백천아, 나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이고 뭐고 더워서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오늘도 오전에만 회사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5개 먹었어. 재철아, 조금만 참어. 월급 받아야지. 너 왜 그래? 이건우, 백천아, 아내랑 해외여행 가는데 내가 캐리어 짐 좀 줄이자고 그랬거든. 아내가 콧방귀 끼고 미친 듯이 짐 싸더니 무게 초과 돼서 결국에 캐리어 오픈했어. 튕겨져 나오는 짐들 때문에 창피해서 미치겠어. 야, 이거 진짜 창피하겠다. 아니, 왜 그렇게 싸한데 세상에. 어? 뭘 싼 거야 도대체. 야, 베개도 싸간 거 아니야. 김경태구나. 백천아, 내 자리가 에어컨 바로 앞인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에어컨 세게 틀어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고 추워. 적당히 틀어. 야, 이거 스트레스야. 우리 사장한테 에어컨 하나 더 놔달라고 얘기 좀 해줘. 네가 해. 네가 네 사장한테 내가 얘기를 해. 더워야 진짜. 그리고 너는 가까이 있으면은 이거 좌석을 계속 바꿀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 그 왜 저 겨울에 입는 거 있잖아. 그거 입고 있어. 너 진짜, 아, 남들 다 지금 더워 죽는. 아, 경태야, 너 왜 그러니 진짜. 이번엔 누구니? 병란이, 김병란, 들어와.
1: 백천아, 나 어제 KBS에 갔었어.
0: 그래?
1: 가자마자 백천이 얼굴 보러 갔었는데 너 왜 꽁꽁 숨어있어? 어? 밖에서 얼굴이 안 보이더라.
0: 진짜?
1: 영표도 보고 동엽이도 보고 스타들 많이 봐서 좋았는데 우리 백천이 못 보고 와서 아쉽다. 다음엔 퇴근길 기다릴게. 요구르트라도 한잔하자.
0: 야, 병란아, 삐삐를 치고 왔어. 온지도 몰랐잖아. 근데 어제가 대체 언제가 어제야? 영표는 그 KBS 축구 해설위원 이영표 하는 거냐? 헛다리 잡기. 야, 너 혹시 월드컵 때 왔었냐? 그리고 왔으면 오픈 스튜디오에 왔다고 문자를 해야지. 너 다른 스튜디오 앞에 가서 나 찾은 거 아니지? 얼마 전에 그 데이식스의 영케이 나왔던데 그 요즘에 여자들한테 최고 인기잖아. 너 영케이한테 한눈 팔려서 나 따위 잊어버린 거 아니야? 암튼 다음에 올 땐 미리 삐삐 쳐. 화장하고 올 테니까. 알았지? 야, 얘네가 얘가 메이시 그레이라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야 누구야 메이시 그레이가 할머니 창법이라 그러네. 그러지 마. 개성 있고 좋은데 왜 그래. 지금 노래는 마이클 잭슨이 있었던 형제 그룹 알지니네 더 잭슨스라고 Blame it on the boogie. 내가 이렇게 들뜬 건 이 음악 때문이. 야 마제가 친구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들뜬 건 이 음악 때문이야 라는 노래야. 들어.

0: 백천아.
1: 해주라.
0: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1: 해주라.
0: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1: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방학일 텐데 잘 지내고 있니? 나도 잘 지내고 있다. 누구야? 나도 잘 지내고 있다 하면서 어? 나 따라서 혀짤부 소리하네. 어? 다른 데 가서 절대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귀여운 척 했다가는 너네 인간관계 파탄 난다. 너네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 딴 데 가서는 절대 하지 마. 알았디? 그리고 음성사연. 야, 지금 재고가 간당간당하거든. 이럴 때 보내야 소개될 확률이 높아져. 목소리 안 예뻐도 돼. 국어책 읽어도 되고 횡설수설 해도 되니까. 야, 그런 것도 재밌지 않냐?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파일을 보내. 문자나 콩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안 돼. 그 파일 첨부가 안 돼. 그 용량이 크잖아. 귀찮아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야 돼. 선물 잘 챙겨줄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알았디? 니네 채널 돌아가겠다. 채널 돌릴때 마. 알았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다 진짜. 한숙경, 백천아, 나 처음으로 보라로 널 보는데 너 왜 이렇게 주름이 없니? 도대체 무슨 띠야? 나 닭띠인데. 숙경아, 나 706 개띠야. 이상옥, 백천아, 너 쌍꺼풀 수술 한 거였니? 상호가, 이 얼굴이 무슨 쌍꺼풀 수술 했겠냐? 원래 속꺼풀이 있었는데 이게 표시가 안 나다가 세월이 가면서 이게 살이 늘어지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자꾸 내려와. 그러니까 쌍꺼풀이 생겼더라고. 윤성근, 백천아, 와이프한테 혼났어. 오늘 점심 메뉴 뭐냐고 물어봤다가 눈으로 욕하길래 그냥 라면 끓여 먹었어. 말도 못하냐 이 말이지. 못하는 거지 그거는. 이 여름에 누가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냐. 최상의 포식자한테. 너 안 쫓겨나길 다행이야. 유경희, 백천아, 내가 남편한테 쓰레기 좀 버려달랬더니 현관 앞에 갖다 놓은 거야. 왜 안 버렸어 했더니 아 밖으로는 뺐잖아 이러네. 아니 현관이 쓰레기장이냐. 경희야, 버려 버려. 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려. 쓰레기만 버리지 말고. 박상룡이구나. 백천아, 내가 요즘 치과 치료를 해서 잘 못 먹거든. 근데 와이프가 자꾸 갈비찜, 족발 이런 것만 해준다. 아우 이가 아파 힘들어서 먹기 힘들어 했더니 아우 그럼 애들 갖다 줘야겠다고 포장한다. 이거 나 못 먹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럼 그러는 거지. 당연하지. 너한테 해준 거야. 너가 못 먹은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 갖다 줘야지. 버릴 순 없잖아. 정순하구나. 백천아, 시원한 도서관에 일찍 가서 자리 잡으려고 그랬거든. 문 열자마자 딱 1번으로 잽싸게 들어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 앞을 휙 지나서 명당 자리로 뛰어가는 거 있지. 순간 멈칫 깜놀했어. 육상선수인 줄. 순아야,

0: 요즘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가 아니야. 옛날 할아버지 생각하면 큰일 난다 너. 그 할아버지 옛날에 100m 기록 몇 초인지 아니? 아무튼 모르지만 엄청나. 김은희구나. 백천아, 민슐린 PD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반말 살살 해라. 놀란다. 야, 민슐린 PD 더 해. 니들이 몰라서 그래. 조현숙이구나. 백천아, 어제 남편이 현관 비번을 바꿔서 집에 못 들어가서 기분 나빠서 외박했다. 이게 뭔 얘기야. 근데 이 인간이 아침 일찍 데리러 왔더라고. 나도 자존심 상해서 나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 비번 바꿔버렸어. 오늘은 남편이 외박했잖아. 우리 부부 덕분에 위층에 사는 아들 내외가 힘들대. 야, 걔네들 이제 곧 이사 가겠다. 아니, 니네 왜 이래 도대체. 아니, 비번 모른다고 외박한 사람들이 어딨냐. 니네 진짜 웃기네. 웃겨. 너무 웃긴다. 야, 김세림이구나. 백천아, 여드름이 심해서 피부과 갔어. 원장님이 얼굴 견적을 내주는 게 금액이 거의 1,000만 원이다.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를 것 같지? 어, 그러는 게 낫겠다. 아니, 도대체. 아니, 여드름이 어떤 게 난 거야? 박근선이구나. 백천아, 중딩 아이 생일이랑 내 생일이 같은 8월달이거든. 신랑이 생일 파티는 한 번만 하자고 케이크 하나로 퉁치면 안 되냐고 그런다. 본인 생일엔 미역국에 케이크까지 잔뜩 얻어먹고서 웃기지 않니? 흥치뿡이야. 근선아, 덥잖아. 니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퉁쳐. 아니, 그러면 본인 생일에 미역국 케이크. 그때는 혼자였잖아. 생각해봐. 유소희구나. 백천아, 중딩 아들이 아 35도 이 날씨에 3킬로 뛰러 나갔다. 얘 왜 이러지? 너 아니? 내가 아니야. 니 아들을. 걔네들, 야, 35도? 지금 40도 가까이 안 됐니? 그리고 그 저 아스팔트 더워. 야, 그 0730. 우리 백천이 DJ도 잘하네. 백천이 최고. 30아, 나 DJ 한 지 46년 됐거든. 아, 48년 됐거든. 왜 이래, 너. 어제 들었냐? 이번엔 누구야? 소연이구나. 문소연, 너 왜?
1: 백전아,
0: 어.
1: 나 내일 KTX 타고 부산 간다.
0: 감기 걸려서?
1: 부산 가는 게 꿈이었거든.
0: 그래?
1: 꿈은 꼭 이루어지네.
0: 어.
1: 백천이도 꿈이 있으면 꼭 이루길 바래.
0: 어.
1: 안 이루어지는 꿈은 어. 그냥 버려.
0: 서연아, 버려. 이게 아니지. 이 려의 공기반 소리반으로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야 돼. 너 내가 대충하는 것 같지. 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뭐랬냐? 부산 가는 게 꿈? 그리고 내일 간다고 자랑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네 목소리로는 부산에 한 100번은 간 것 같은데. 아,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아무튼 꿈 이룬 거 축하한다. 요즘 부산이 핫하다면서 다들 부산 부산 그러더라. 아주 부산 부산 거리느라고 부산에. 해운대도 가고 광안리 야경도 보고 어? 돼지국밥도 먹고 밀면 이거 꼭 먹고 와야 돼. 그리고 안 이루어지는 꿈은 버리라고? 버려. 이 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적용이 잘못된 거야. 쓸데없는 거 있으면 버리라고 그랬지. 꿈까지 버리는 건 오바다 너. 에바야 그거는. 꿈은 어떻게 한다? 누려.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너무 떠들었더니 목이 아프다. 얘들도 성질이 급하네. 유리트믹스라고 영국 혼성 뛰시잖아. Sweet Dreams. 사람들은 저마다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 그런 노래야.

이어진 노래는 영국의 전자음악 그룹이야. 디페치 모드라고. People are people.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야 라는 노래야. 들어.

천정이구나. 노래가 신나요. 재밌어요. 정이야, 너 지금 뭐 듣고 있는 거니? 반말하는 시간이라니까. 알았지? 이원호구나. 백천아, 오늘 점심 회식했는데 훠궈에 볶음밥에 꼬바로우 빠샤까지 먹었. 이게 뭐냐? 꼬바로우 빠샤는 뭐야? 지금 막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너무 졸려. 잠 좀 깨워줘. 이소영이구나. 이렇게 재미난 프로 틀었는데 옆에서 코 고는 인간은 뭐냐? 버려야 되냐? 내놔도 아무도 안 가져갈 것 같은데. 야, 원호하고 소영이하고 니네 지금 같이 있는 거지. 7994. 백천아, 이 폭염에도 입맛이 너무 돌아서 배가 만삭이야. 그래도 나 다이어트 약 먹으려고 살 빼고 이뻐져서 남친 만날 수 있게 같이 빌어줘. 야, 구사야, 너 지하철 타서 그 빨간 좌석에 앉지 마. 알았지? 너 힘든 척하면서 거기 앉으면 안 돼. 6946. 백천아, 방송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은근, 아니 대놓고 재밌다. 혼자 웃느라 바빠. 자주 놀러 올게. 첫인사가 반말이라 미안하다. 야, 미안할 거 없어. 지금 저 반말하는 날이니까 자주 와. 0911. 백천아,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좋아? 오늘 공진단 먹고 왔냐? 아니거든. 5185. 백천아, 막내딸이 왕 초보 딱지 붙이고 일산 맛집에서 밥 사줘서 먹고 자유로 타고 집 가는 길인데 간이 조마조마 오금이 저리다. 나 집에 잘 갈 수 있겠지? 야, 딸을 믿어.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지금 데려다 주잖아. 어? 김은정. 백천아, 나 36살인데 웃긴다. 그래? 강보혜구나. 우리 아들 더운데 긴 바지에 긴팔. 어디가 아프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 야, 개성 있는 애인데 뭘 그래. 이금서. 백천아,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단추 몇 개 푼 거야? 너무 과감한 거 아니야? 풀었니 내가? 원혜진. 백천아, 시원하게 셔츠 단추 하나 더 풀어. 벗으란 얘기지 그러면. 인간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당이 떨어진 걸. 이게 소리 지르다 보면요, 약간 앞이 허해진 경우도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8월 이제 곧 이제 론칭을 할 텐데요.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아이돌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 너무 덥잖아요. 그 뭐 빵집 투어, 맛집 투어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더워서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오늘 잘 버틴 겁니다. 즐거우셨나요? 기꺼이 즐겁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많네요.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주신 분들 선물 드립니다. 흑마늘 진액, 뭐 아이스크림,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을 비롯한 선물들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음성사연 소개된 분들은 선물 3종 세트 드립니다. 피자, 콜라 세트, 그리고 커피까지 보내드립니다. 음성사연, 아까도 말씀드렸죠? 휴대폰 보면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로 20초 정도 녹음해서 제 임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금요일 게시판에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카메라 열어서 비디오로 찍어도요, 저희가 음성만 뽑아서 씁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이 길 거예요.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 당첨이 되셨으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핑크 스웨트라고요.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싱어송라이터예요. At My Worst라는 노래인데요. 김현아 씨가 청하셨네요. 내가 힘들 때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라는 노래예요.

이어진 노래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캣 스티븐스의 Wild World. 이거 미국 밴드 미스터 빅이 리메이크하기도 했죠. 세상은 험한 곳이야. 어디에 있든 잘 살아야 돼.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김정화 씨가 백디 내일 청계산 가지 마요. 엄혜영 씨도 큰일 나요. 청계산 가지 마세요. 내일 하셨는데 내일 안 갑니다. 모레 갑니다. 생각 중이에요. 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칼라 보노프. 영국의 오래된 민요죠. The water is wide. 강이 넓지만 우리 둘이 탈 수 있는 작은 배가 있다면 노를 저 건너고 싶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로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토요일 낮 12시 다시 만나야 돼요. 임백천의 백뮤직.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연풍 1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뒤로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밀리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도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 좀 더 지나 다시 안성분기점 에서 안성 휴게소 부근까지 각각 제속도 못 냅니다. 더 가서는 판교 분기점에서 교통량이 많아졌고요. 이후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여의하류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 방향은 묵동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정체가 심한데 월릉분기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정승기님께서요. 은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주일 넘게 산책도 못 나가고 있어요. 밥 먹고 집안에만 있었더니 살이 포동포동 찌네요. 우리 각시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산책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대신 집안에서 신나는 트로트 들으시면서 요리조리 몸을 좀 움직여볼까요? 자, 승기님 그리고 아내분 볼륨 업 해주시고 첫 곡부터 댄스에 몸을 맡겨보시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임영웅의 두 주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날씨가 참 덥죠? 예, 조금 한풀 꺾이나 싶었는데 그래도 덥죠? 그래서 진짜 산책을 못해요. 정승기님 말처럼 밖에 산책을 못 나가요. 저도 저녁에는 원래 애기 데리고 신랑이랑 같이 동네 한 바퀴씩 돌고 그랬었는데 와, 요즘은 더워서 못 나가. 창문 열어보고 더운 여기가 확 들어오면은 못 나가겠다. 나가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바람이라도 불면은 따뜻한 바람이라도. 그러면 모르겠는데 바람도 요즘 안 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이 찝니다. 김은경님께서 포동포동 1인 추가요. 진짜. 1676님께서 휴가 3일차인데요. 먹방 찍고 자고 했더니 저도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있어요. 여기가 파라다이스예요. 우리 보통 여름에 뭐 어디 가서 수영복 입고 옷도 얇게 입고 막 그러려고 이제 살을 빼잖아요. 여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한두 달 동안 열심히 살을 뺐어. 그렇게 하고 나서 휴가 가서 다 다시 쪄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쵸, 보통. 휴가 가면은 맛있는 집도 많고.

거기 또 가족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먹고 바로 눕고 뭐 이제 막 어디를 배낭여행같이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휴가 가서 다시 찍어오는 것 같아.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돌아선 배고프고 돌아선 배고프고. 강희준님께서 저희 남의 편이 보냈나요? 저희 남편도 저보고 참치로 태어났으면 인기 어마어마 많았을 텐데. 강희준 우와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아내한테? 우와 희준님 이거 듣고 가만히 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참치로 태어났으면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거 너무 고지능으로 놀리신다. 어머 세상에. 최미란님께서 사연자님 생명 무사하실까요? 제 신랑은 말이라도 제가 1g도 사라지는 게 싫다면서 다이어트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치 말이라도 이렇게 난 너가 1g도 사라지는 거 싫어 이러면서. 왜냐면 또 이렇게 옆에서 다이어트하면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기 때문에 어찌됐건 작게 먹고 어찌됐건 안 먹으려고 하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 남편분들 이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셔야 됩니다. 빠진 것 같아. 좀 부피가 좀 빠진 건가? 살이 빠진 건가? 예뻐 보이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잘하고 있어. 이런 말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이 입추입니다. 너무 덥죠? 네, 응디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2부는요, 반짝이분들이랑 퀴즈 풀어야 돼요. 밀당 얼쑤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차게 들어주십시오. 자, 저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길려원의 사랑의 거리였어요. 5540님께서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송지호 해수욕장이에요. 남편은 아들이랑 바닷물에서 놀고요. 저는 물 별로 안 좋아해서 파라솔 밑에서 라디오 크게 틀고 쉬고 있어요. 날은 더운데 바닷바람이 한 번씩 불어주니 시원하네요 라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아, 저 파도. 근데 물이 왜 이렇게 해외 물처럼 저렇게 아니 투명하고 막지? 오, 역시 강원도 물 좋고 공기 좋고. 와, 아니 물이 엄청 깨끗하네요. 오, 물이 엄청 맑다. 아니 다 보여요. 그쵸? 오, 해외 갈 필요 없네요. 여기가 해외네. 저 다리는 뭐지? 언제 생겼지? 아, 강원도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 저 진짜 바닷가 너무 가고 싶어. 저 모래. 하, 파도에 딱 칠 때 딱 저기 모래에 딱 서가지고 파도가 내 발 밑에 있는 모래를 싹 쓸어가는 그 느낌. 그거 너무 나 진짜 느끼고 싶어요. 저도 진짜 바닷가 가서 파라솔 그거 빌리는데 얼마지 요즘은? 옛날에는 그래도 2, 3만원이면 빌렸었는데 2, 3만원 해가지고 그거 딱 빌려가지고 그 밑에서 맥주 한잔 탁 하면서 바다 보고 있으면 바람 술술 불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0390님께서 응디 여기는 강원도 평창이에요. 부모님과 외갓집 친구들과 함께 점심으로 막국수를 먹고 소화시킬 겸 동네 산으로 드라이브 왔어요. 산으로 가는 내내 꾸불꾸불한 길 때문에 멀미가 났지만 산에서 본 풍경은 너무 아름답네요 라면서 또 사진을 부러워라. 저기 올라가면 얼마나 또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겠어요. 우리가 왜 등산하면 그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가지고 하, 땀을 펄펄 흘리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 산바람 시원하게 불면서 그 모든 땀이 시원하게 마르는 그 느낌, 그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로 가가지고 그 시원한 바람을 바로 맞을 수 있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와, 날씨 좋네요 오늘. 응? 뿌옇지도 않고 저기 논밭도 다 보이고요. 길 따라서 쭉 가는 차들도 보이고요. 다리도 보이고.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저 중간에 섬같이 저렇게 따로 돼 있네요.

좋습니다. 강원도로 다들 가셨군요. 안지커님께서 외근 다녀왔는데 불가마 사우나 온 줄 알았어요. 땀이 빠져나가서 3kg은 빠진 듯해요. 아 진짜 밖에 웬만해서는 저희가 지금 길에 사람이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수분 보충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어도요. 땀이 많이 나는 날씨예요. 그래서 밖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외출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채나 손풍기, 뭐 얼음물 이런 거 꼭 챙겨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이웃, 뭐 친척 연락 자주 하셔서 건강 어떤지도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반제분들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안성훈의 공주님, 박성훈의 왕자님의 꿈.

응안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안성훈의 공주님, 박성훈의 왕자님의 꿈 듣고 왔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응안의 빛나는 트로트 보고 들으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3611님께서 응디 고민을 오래 하다가 엄마께 식기세척기를 생일선물로 사드렸어요. 처음에는 비싸다 사람이 하면 된다 하시더니 그릇 넣고 실험도 해보시고 쳐다보고 계세요.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기뻤어요. 텅장된 제 통장은 이제 제가 채워넣으면 되겠죠. 엄마 사랑합니다. 3611님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진짜 그 식기세척기가 아유 뭐 그냥 사람이 닦으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그 진짜 그 도움이 된대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확실히 한 번 더 씻어주니까. 그래서 뭐 헹구는 거나 음식물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좀 헹궈서 이렇게 넣으면은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진짜 식기세척기 너무 간절한데 저는 놓을 데가 없어요. 그 식기세척기가 부피가 좀 크고 그리고 뭐 싱크대 밑에 뭐 달아야 된다는데 달 데도 없고 싱크대가 작아가지고 아무튼 부럽습니다. 또 부러워. 맨날 부러워. 잘하셨어요. 강지훈님께서 저는 직장 퇴사한 지 약 2주 정도 됐습니다. 다른 회사의 이력서 지원 후에 오늘 면접 보고 왔어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흑흑흑. 아, 이제 뭐 2주 정도 됐는데요, 뭐. 근데 뭐 잘 될 것 같은데요. 면접 잘 보고 오셨으니. 퇴사를 근데 왜 하셨지? 근데 진짜 제 주변에 직장인인 친구들만 봐도 이제 자기 적성을 위해서 퇴사하고 딴 데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또 직장을 바꾼 경우도 많고 뭐 거리상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가는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직장을 많이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옮길 때마다 아 진짜 이 회사는 이래서 저렇고 이 회사는 저래서 저렇고 막 이런 조건들도 그러고 아 이 회사는 거리가 좀 이런데 뭐 이러면서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참 힘들겠다 싶었어요. 어찌됐건 쉬는 동안 우리가 수입이 좀 비는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1239님께서 휴가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운전하는 신랑한테 흥을 주고 싶어서 라디오 켰어요. 여수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유 운전하고 계시죠? 힘드시죠? 그리고 또 차 막히고 이제 휴가차 끝나고 올라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차도 많이 막힐 텐데 운전할 때 이렇게 더운 날도 아무리 에어컨을 튼다 그래도 그 더운데 땡볕 아래에서 차 막히는데 서 있으려고 그러면은 많이 막 화도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싸웁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웃어봅시다. 자, 노래 듣고 왔어요.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이 노래 듣죠? 구수경의 다 줄게요.

있잖아, 내가 사실 노총각이거든. 그것도 서러운데 나를 더 서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고? 바로 주말마다 나에게 조카를 맡기고 놀러 나가는 사람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0: 퇴근이다. 아, 이제 불금을 즐기자. 이번 주말엔 뭐하지? 아, 집에서 밀린 드라마랑 영화를 쫙 몰아봐야 되고.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해. 아,
1: 띠링 띠링 띠링.
0: 어, 누구지? 이 시간에 연락 올 사람이 없는데. 어, 누나네. 하, 누나가 왜 또 연락을 한 거지? 설마.
1: 기정아, 주말에 뭐해?
0: 아, 누나 주말에 뭐하냐고? 그건 왜? 이거 분명히 주말에 조카 봐달라는 부탁일 거야. 아, 안 되겠다. 나 이번 주말에 약속 있다고 얘기해야지.
1: 띠링 띠링 띠링.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약속 없으면 조카 좀 봐줄래? 아니, 외삼촌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나 봐. 며칠 전부터 계속 주말에 외삼촌이랑 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시간 괜찮아? 괜찮지? 그럼 토요일에 보낼까?
0: 됐거든. 누나가 매형이랑 쉬고 싶어서 그런 거 알거든. 한두 번도 아니고 매 주말마다 이러는 건 좀 곤란하거든. 토요일에는 약속 있다고 해야겠다. 아, 그래? 근데 누나, 나 내일은 약속 있어. 어쩌지?
1: 띠링 띠링 띠링. 아,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일요일에 보낼게. 일요일 아침에 보내도 되지? 너도 조카랑 노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 부탁할게. 고마워. 하트 하트.
0: 아, 뭐야? 아, 이 정도면 대충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주말마다 조카 돌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잠깐만. 아, 근데 일요일에 온다고? 아, 반찬 없는데. 아, 조카가 좋아하는 메추리알이랑 장조리 좀 해야겠다. 아, 자기야, 나 이제 음식하러 그만 가볼게. 자기는 불금 잘 즐겨. 안녕.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서른도의 혼자이고 싶어요 였습니다. 오늘은 양기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양기정님께는 조카가 좋아하는 메추리알 간장조림해야 한다고 해서 선물로 간장 세트 콕 집어서 요청하셔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이거 간장 받아가가지고 요리를 얼마나 하시려고 해요. 매주 주말마다 조카 보려고 지금 이걸 콕 집어서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 아유 정말. 하, 누나가 주말마다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조카 좀 봐줘. 아니 근데 주말에 부모님이랑 안 놀면 언제 놀아요? 평일에는 아빠도 일하고 엄마도 어찌됐건 집안일 하느라 바쁠 텐데 주말이라도 좀 애기랑 놀러 다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남동생한테 맡겨요? 왜? 남동생 연애 안 시킬 거예요? 남동생 결혼 안 시킬 거예요? 지금 누구를 소개해줘가지고 데이트를 하러 가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본인한테 노총각이라고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유, 김경태님께서 용돈은 받고 해주시는 거겠죠? 조카가 지금의 일들을 기억해주길 응원합니다. 아직 조카가 주말마다 삼촌 집에 갔다는 거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 아니 그러니까 좀 소정의 용돈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솔직히. 이렇게 뭐 간장조림하고 이렇게 요리해주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본인 돈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돈으로 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트를. 고혜경님께서 누나분 너무해요 주말마다. 근데 조카를 잘 챙기는 외삼촌이네요. 조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진짜 근데 그 우리 남동생 저의 남동생도 외삼촌이잖아요. 와 우리 딸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깨르르 깨르르 웃고 그 처음 봤거든요. 100일 지나서인가 아 100일 전이다. 아니 그렇게 뭐 한 번도 안 봤는데 낯을 가릴 만한데 보자마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안녕 이 소리 했는데 하면서 숨을 꺽꺽꺽꺽 쉬면서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삼촌도 좋아가지고 막 둘이 뭐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랑 이게 좀 조카가 잘 놀기는 하나 봐요. 유미수님께서 누님이 남동생 장가 안 보내실란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해. 이민지님께서 저도 주말에 쉬고 싶은데 귀찮게 전화해서 아이 봐달라고 하네요. 여긴 또 이모인가요? 아니 애 뭐 아니 맡겨 어디 가요? 아니 일을 가는 것도 아니 일을 가는 거면 이해 가는데 주말에는 좀 아이랑 여기저기 좀 놀러도 가고 구경시켜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을 텐데. 김은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하세요. 무조건 봐주시지 마시고요. 아니 그냥 봐주지 마세요. 이제 데이트하고 빨리 저기 여기저기 소개팅 해달라 그래가지고 소개팅하고 여자 좀 만나요. 진짜. 원혜진님께서 동생분도 빨리 애인이랑 데이트하러 다니고 그치? 얼른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누나한테 똑같이 부탁해요. 아 복수. 아니 양기정님 진짜 빨리 주위에 소개팅 해달라 그래가지고 애 절대 봐주지 말고 나 그리고 누나한테 말하세요. 나 여자친구 생겼어. 나 여자친구 생겼으니까 이제 애 못 봐줘. 나도 연애하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누나 자식이니까 누나가 알아서 해. 딱 잘라서 말하고 우리 데이트합시다. 데이트를 못하겠으면 뭐 어디 여자를 만날 곳이라도 어디든 찾아가요.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아까 전에 또 초반에 말하는 거 보니까 집에서 밀린 드라마랑 영화 몰아봐야지. 영화 몰아보게 하지 말고 나가세요. 혼자 영화관이라도 가요. 요즘은 영화 혼자 보러 오는 여자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아이컨택 돼가지고 또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파이팅.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함께 보내주시면 사연 읽어드리고 같이 띄워드려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김수찬의 남자다, 영탁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설점식님께서요. 휴가 중인 남편과 같이 듣고 있어요. 에어컨 틀고 닭곰탕 끓여서 점심 먹고 쉬면서 듣고 있죠. 응디께서 제 신청곡 현철의 봉성의 한정 들려주시면 금상첨화죠. 와, 닭곰탕 끓여서 먹고 쉬면서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 금상첨화죠.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현철의 봉선화 연정.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은근의 빛난 트로트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민수연의 검은고와 기러기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밀리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 쪽

구로 정체인데요. 일찍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교통량이 늘었고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긴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판교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그리고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에서 중동까지 정체고요. 장수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번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은간의 비난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송가인의 정말 좋았네 였습니다. 신계주님께서요. 응디 수선집인데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손님이 없어요. 다리미질하는데 땀이 줄줄 흘러요. 와, 이 더운 날 그 뜨거운 스팀이든 그냥 다리미든 너무너무 덥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212님께서 은간씨 오늘도 청량한 목소리 듣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저는 오래 다니던 회사 퇴직하고 쉬다 보니 쉬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지인이 노래교실이라도 가자고 해서 오늘 처음 다녀왔는데 의외로 즐겁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맞아요. 아유 또 퇴사하셨구나. 이게 진짜 계속 일하시던 분들은 쉬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취미 활동에 특히 뭐 좋아하는 거 특히 취미 뭐 이런 거 해요 이러는데 내가 취미가 뭐였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일만 하셨으니까. 아유 근데 노래교실 진짜 재밌대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한번 가면은 근데 끊을 수가 없다던데. 잘 즐기시고요. 자,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올게요.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골뱅이.
7: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번째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입니다. 얼스 퀴즈 내드릴 거예요. 반적이 9039님께서 남편과 같이 일을 하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너무 졸려요. 퀴즈 풀면서 잠 깨봐요. 상큼한 은디 목소리 좋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잠 깰 때는 퀴즈만 한 게 없죠. 남편분이랑 상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꼭 맞히시고 잠도 쫓으시기 바랍니다. 지아 얼쑤 퀴즈 시작할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물이 얼어서 굳어진 물질입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 이것 잔뜩 넣은 물 한 잔 꿀꺽 이렇게 마시면 나도 모르게 아 시원하다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것 땡 놀이도 자주 했습니다. 이것 하고 외치면 술래가 잡을 수 없고요. 땡 하고 외치면 그때 잡을 수 있었어요. 자 공통적으로 들어갈 이것에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얼음, 2번 생수, 3번 오징어. 정답 아시는 분들은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힌트곡으로 나가는 노래 잘 듣고요.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신성의 얼큰한 당신,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당신 듣고 왔고요.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제가 정답인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이 얼어서 굳어진 물질이라고 했고요. 요즘처럼 더울 때 이것을 잔뜩 넣은 물 한 잔 꿀꺽꿀꺽 마시면 나도 모르게 아 시원하다. 아우 역시 물맛이 최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들어간 커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씹을 때 이건 사과 먹는 소리인가? 아그작 아그작 아그작 아그작 아그작 아그작 이런 소리가 나. 뿌다닥 뿌다닥 뿌다닥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아시겠죠? 네, 보기가 있어요. 1번 얼음, 2번 생수, 3번 오징어입니다. 3325님께서 저 힌트 노래 기다렸잖아요. 신성 얼큰한 당신이어서 무슨 노래 들려준다고 했죠? 다시 소개해주세요. 아,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입니다. 젊음의 노트인데 젊음을 어떻게 써요? 젊음의 노트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방금 힌트곡으로 신성의 얼큰한 당신 그리고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얼쑤 퀴즈 나갔었죠.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릴게요.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이 얼어서 굳어진 물질이고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거 땡놀이 자주 했었습니다. 이것하고 외치면 술래가 잡을 수 없고요. 땡하고 외치면 잡을 수 있는 놀이. 자,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도 있었어요. 1번 얼음, 2번 생수, 3번 오징어. 오징어? 자, 6463님께서 처음으로 문자 보내봐요.

저희 딸이 정답하고 외쳤어요. 따님이 참 똑똑하네요. 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곽선일님께서 응디의 목소리는 무더운 요즘 듣기만 해도 시원해서 자꾸만 듣고 싶습니다. 아우 정말요? 정답 성공하셨어요. 이건선님께서 주말에 휴가 오는 딸이 잡채 먹고 싶다고 해서 채소 뽑고 있어요. 불앞이라 덥네요. 아유 더우시죠. 이 정답도 맞춰주셨는데 이것 넣고 시원한 냉수 한잔 드세요. 자 반제분들 정답 외쳐볼게요. 정답은 정답은 1번 얼음이었습니다. 얼음 땡 얼음 땡. 자 2번 생수를 얼리면 얼음이 되고요. 그리고 3번 오징어는 어렸을 때 하고 놀았던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서 보기로 출제를 한번 해보셨대요. 어렵지 않게 맞췄죠. 제가 아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누가 헷갈려 이러시는데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자 5분 뽑아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 닉네임 핸드폰 뒷번호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서 정보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왔어요.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나훈아의 아이스크림.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훈아의 아이스크림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곡을 딱 1초만 들려드려요. 반짝이 불량님께서 응디 제가 이 코너를 참여해보니까 알겠어요. 응디가 들려주는 노래의 제목에 굉장한 힌트가 숨어있어요. 진짜 센스 최고인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은 응대 센스가 아니고 우리 박PD님의 센스입니다. 오늘도 센스 최강이시거든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4단계 힌트까지 잘 들어주시고 박PD님의 노래 힌트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1초 힌트 주세요. 나는 이런 노래가 제일 헷갈려요. 그러니까 박자가 쿵짝 이렇게 나오는 거나 할랄랄랄루 이런 게 시작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이제 그냥 악기가 그냥 쭉 가는 거 뭘까요? 이런 노래로 시작하는 건 모르겠다. 예. 자, 2초 힌트 갈게요. 2초 힌트 주세요. 계속 가! 뚜이 하고 단단 이거 두 개 나왔어. 이걸로 뭘 어떻게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다들 엥? 뭐예요? 이거 제목을

여자다. 일단 여자고요. 어? 이렇게 시작해. 어? 옛날에 오로 시작하는 거. 일단 오빠 있고요. 오늘 있고요. 오징어 있고요. 오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하, 온갖 노래가 정말 다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어? 근데 2단계에 맞히신 분도 있으세요. 2단계에? 단단 이거 듣고? 와, 어떻게 맞췄어요? 어, 진짜네? 맞췄네?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 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약간의 컨닝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멈추세요. 지금 누군가 오답을. 근데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거 이상민님께서 뇌에서 땀나요. 날이 더워서 피부에서도 땀나고 문제가 어려워서 이거 뇌에서도 땀나고. 김정희님께서 온갖 머리가 다 머릿속으로 직격하네. 이거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은가은의 성대모사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의 일부분을 성대모사로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 브루스 연주자요. 잠깐만, 오늘따라 왜 안 되지? 아, 안녕하세요. AI입니다. 아, 왜 안 되지? 이거 정다경 씨가 참 잘하는데. 아,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자, AI 흉내 내봤는데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복숭아 아이스티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잘 들으시고 정답 발표할게요. 홍자의 눈물의 술잔, 신승태의 휘경동 브루스,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홍자의 눈물의 술잔, 신승태의 휘경동 브루스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힌트를 4단계까지 들려드렸는데 4단계까지 듣고도 아, 나 오늘은 진짜 모르겠어, 너무 덥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9880님께서 나미의 영원한 친구 이거 거의 포기하시고 보내신 거죠? 8644님께서 주현미 울면서 후회하네. 주현미 선배님은 맞는데요. 이 노래는 아니에요. 5796님께서 순둥!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콩 채팅방 컨닝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지금 컨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굉장히 지금 누군가가 수운동을 시작하니까 푸 이런 소리가 나니까 푸푸푸 푸푸푸푸 이 수운동 이걸로 시작해서 수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컨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전부 다 오답이에요. 최현우님께서 주현미님의 뭐 브루스 연주자 뭐 그거 음악은 멈추지 말아 뭐 하는 그거 그 노래 맞는데요. 이거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제목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거 맞는데. 황성녀님께서 오늘 건강검진 받았는데 청력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전혀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근데 역시 힌트 요정이 힌트를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 나 무슨 소리 하시네. 정답 맞춰주셨어요. 아, 건강검진 받았는데 청력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김서우님께서 엄마랑 같이 듣고 있는데 엄마도 어렵다 하세요. 오늘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정답 맞춰주셨어요. 조화금님께서 제가 1등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화금님께서 2단계에서 맞춰주셨어요. 뿌 나올 때. 와. 멋지세요, 화금님. 이 노래 평소에 많이 들으셨나 봐. 그러니까 많이 듣는 노래는 확 들어오고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정답 발표합니다. 음악 밀당 퀴즈 정답 바로 주현미의 눈물의 브루스였습니다. 아,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는 게 이제 오 오늘 오 오빠가 아니라 오 색등 오 색등이었어요. 예.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복숭아 아이스티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눈물의 브루스 들려드리고요. 저는 드라이브 트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주현미의 눈물의 브루스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차가 슝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그 노래 일부분이 들릴 거예요.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짝이 전효심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드라이브 트루 퀴즈를 접했거든요. 와우, 완전 신세계. 차가 슝 하고 달리는 사이에 노래가 들리는 게 진짜 신기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도전! 이러고 보내주셨는데. 신기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맞히셨어요. 우와, 차가 달리는 소리 사이에 노래가 들어있니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이미 힌트는 다 끝나버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답 맞춰주셔야 돼요. 자, 1단계 힌트 주세요. 뭐라고요? 뭐 캤어요? 캤다고? 아직 봄나물 나오려면 멀었는데 뭘 캤다고 그랬나? 잘 못 들었어요. 그쵸? 아, 오늘 좀 어렵네? 오늘 1단계부터 아주 그냥 좀 너무해요. 이거 날이 더워서 그런가?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조금 쉽게 주시지. 지금 많이들 헷갈리고 계시는데 지금. 아, 지금 하여튼 두 번째는 조금 나와야 됩니다. 예, 뭐든 나와야 돼요. 자, 2단계 힌트 주세요. 아니, 그 힌트를 달란다고 너무 또 대놓고 주시네. 여러분 나왔어요. 에, 그 가수의 노래보다도 코러스가 코러스가 굉장히 잘 들리는 노래였네요. 코러스가 그냥 그냥 제 귀를 촥 때리면서 제목을 말해주셨습니다. 3588님께서 박PD님 여름 탓이나 힘드신가? 이거는 1단계 힌트 듣고 보내신 거죠? 2단계 힌트 듣고 마음 바뀌셨죠? 에, 아니네요. 박PD님 여름 안 타시네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나 못 들었다 지금.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노래의 가사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갑니다.
1: 내가 못 잊을 사람.
0: 오늘 성대모사 잘 안 되네. 나봐. 예, 사오정 성대모사인데 오늘 둘 다 실패했어요. 자, 지금 들려드린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1인 컵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으시면 무료예요.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듣고 왔어 정답 발표합니다. 진해성의 옥치마.

진혜성의 옥치마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트루 퀴즈 좀 전에 문제 내드렸는데 많이들 맞추셨어요? 6557님께서 응디 박상철 자욱이 맞죠? 저 컨닝 안 했어요. 자욱이? 저기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불러야 돼요. 이렇게 불러야 돼. 누구야 하듯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컨닝을 안 하니까 또 이렇게 컨닝 안 한 티가 나네. 0195님께서 여기는 전남 광양입니다. 광양 제철소에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이영숙님께서 오전 내내 포도하우스에서 일하고 지금은 남편과 빛나는 트로트 들으면서 쉬고 있어요. 컵빙수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부부에게 쏴주세요. 어떻게 1인 컵빙수인데 두 분이서 오붓하게 나눠 드실 수 있겠어요? 정답 성공하셨습니다. 신우이님께서 우리 처제 이름이 이 노래 제목이에요. 아, 처제분께서 또 이 이름을 가지고 계시군요.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정답 발표할게요.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은요? 박상철의 자오가 였습니다. 자오기 아니고요. 자오가! 자,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너무했어. 너무 잘 들리죠? 자오가 자오가 코러스가 더 잘 들렸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1인 컵빙수 쿠폰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요.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 있어요. 거기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곡 박상철의 자오가 듣고 오겠습니다.

박상철의 좌우가 듣고 왔습니다. 민일당 얼숙이지 함께 하셨는데요. 한숙경님께서 응디 퀴즈 푸느라고 머리 썼더니 지끈지끈거려요. 책임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책임질게요.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일단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리고요. 우리 숙경님 이름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숙경님도 매일매일 출석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약속! 다음 주에도요. 밀당 얼스 퀴즈 돌아오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최대성의 각연 띄워드리면서 전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새마을 부근에서 원주 부근까지 5km 구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권에선 이천 그리고 양지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어렵고요. 더 가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또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 정체입니다. 그리고 군자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 쪽으로도 제속도 못 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4, 5차로에선 방금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는 6km 구간 정체고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길게 정체 이어집니다. 더 가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밥은 봄같이 따뜻하게, 국은 여름같이 뜨겁게, 장은 가을같이 서늘하게, 술은 겨울같이 차게 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날씨에 국을 먹다가는 입천장 다 까지겠어요. 오늘도 덥습니다. 심지어 요 며칠 곳곳에 내린 비는요, 뜨거운 가마솥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온 세상을 한증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예요. 도발적인 햇빛과 산발적인 소나기가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8월 7일 금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조성모 씨의 목소리 만나봤습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가을의 문턱이 이렇게 뜨거울 일일까요? 하지만 입춘은 해마다 더웠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말복이에요. 우리가 절기의 마법을 기다리는 건 처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라랜드 가족들의 오늘 이야기 문자로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금요일엔 더 많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바로 배달해드립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금쪽같은 금요일에요. 저 콩디를 찾아주신 여러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머릿속에 떠다니는 노래들 꽤 있을 겁니다. 라라랜드로 보내주세요. 저 콩디가 잘 모아서 퀵 서비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금한 신청곡 퀵 서비스. 7916님, 블랙콩 언니, 오늘도 라라랜드 출첵합니다. 달력 보면 왜 이렇게 하루하루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위도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목이 입 돌아가면 쳐서 오면 그때는 괜찮아질 겁니다. 불금한 신청곡 바라바라바라밤 싸이의 예술이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들려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들어야죠?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4시부터 6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6558님은요. 10살 딸과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요.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라라랜드 방송 틀자마자 딸아이가 콩디 언니다 합니다. 10살이요? 10살 딸이 까만 콩디 언니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영광인데요. 하림의 출국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6558님 보내주셨습니다. 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은데 아직 휴가 가려면 멀었습니다. 아, 저도 휴가 계획이 아예 없네요. 뭐 이러다가 1박 2일도 좋고 2박 3일도 좋고 금여행 떠나면 그 맛도 있으니까 푸른 바다에 풍덩 빠지고 싶습니다. 부가킹즈의 여행길 신청합니다. 7060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거래 아스피린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방학이라서 아이 셋이 있대요.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하다고. 그래서 아스피린을 찾으신 거야. 우리 수연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더운 여름 그리고 아이들 셋과 잘 나시기 바랍니다. 해처럼 빛나리님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늘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저희 가족이죠. 코요테의 우리의 꿈 신청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신나는 노래,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셨고 윤인숙님 카라의 프리티걸 신청합니다. 레스탠드가 불러서 중3 딸이랑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딸이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맛있겠다. 아, 빨간 옷을 뒤집어 쓰고 있네. 떡볶이. 만나겠네요. 먹고 싶다고 해서 퇴근하고 가면서 함께 들으려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기분 전환 하셔야죠. 그래서 코요테 우리의 꿈 준비했고요. 그리고 중3 딸아이랑 같이 오손도손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라의 프리티걸.

0927님 보내주셨어요. 이홍열님 아내분도 저 이번도 응원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신나는 노래 뭐든 좋다고 원하셨습니다. 엄마랑 일본 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우 좋으셨겠다. 그리고 이쁜 딸이다. 요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엄마랑 같이 여행을 즐기는 딸이 꽤 있더라고요. 참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 이틀 꽉 채워서 즐기겠습니다. 신청곡은 뜨거운 안녕 싸이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이수정님이 보내주셨고 아 오늘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시작하자마자 싸이의 노래 전해드렸는데 그리고 김도년님 본방도 재밌는데 직업상 자정에 제방 들어도 엄청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낮과 밤 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년님이 보내주셨고 원더걸스의 텔미 원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이세진님 중독성 있는 음악과 떼춤의 레전드는 이 노래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쵸? 3026님도 신청하셨고 그리고 티아라의 롤리폴리 듣고 싶어요. 6047님 안무가 따라하기 좋아서 쳐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곡 어떠세요? 아우 좋습니다. 이 곡은 최아정님도 신청해 주셨고 1284님도 티아라의 롤리폴리 신청 하셨었습니다. 제가 또 때맞춰서 적어놨죠.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원더걸스의 텔미 이어서 티아라의 롤리폴리

이번에는 권일중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대전에서 주셨네요. 일중님. 와그라노 강산의 노래가 생각이 났다 하셨어요. 요즘 날씨 왜 이리 덥노? 날씨가 와이라노 하시면서 권일중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강산의 씨의 노래 준비해뒀다가 전해드릴게요. 좀 더위 좀 삭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은영님.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아,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구구절절 다른 이야기 없고 그냥 심플하게 노래만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도 깔끔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영환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이 노래가 듣고 싶으셨구나. 요즘같이 폭염에는 정말 양쪽 날개가 꺾인 듯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콩디 날개를 달아주세요. 제가 노래로 날개 달아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QQQ의 떠나가라 준비했습니다. 정말 꽤 오래된 노래인데요. 제 추억에 있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0808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숫자도 반대로 보여. 거꾸로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808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세 곡 듣겠습니다. 강산의 씨의 와그라노,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QOQ의 아까 제가 QQQ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QOQ의 떠나가라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두성님이 김승기씨의 햄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햄 띄워드릴게요.
1: Mesdames et messieurs, bonjour. Bienvenue sur le vol AF247 à destination de Paris. Le commandant et son équipage vous souhaitent un bon voyage. Merci.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트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9: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씨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1: 좋은 노래 듣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1부 끝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문선님이 또 애청자죠. 사랑이 떠나가네 김건모 씨의 노래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김건모 씨의 노래를 엄청 원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네요. 이 곡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금요일답게 교통량이 많습니다. 사고 등 돌발 구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광주대구 고속도로 대구 방향 남원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문희 1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원권에선 원주 부근에서만 밀리고요. 경계권에선 양지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어렵습니다. 더 가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사이 정체인데요. 광교터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군포에서 반월터널 그리고 군자분기점에서 월곶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내촌에서만 2km 구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소희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이번에 라라랜드 아하의 테이크홈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 9373님이 듣고 싶다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야 모처럼 하루 시간을 내서 여행이라고 와서 라디오를 들으며 쉬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푹 쉬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하고요. 2부에는요. 이 콩콩 디스크 자키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 콩디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두 곡 오늘도 준비해왔고 이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노래들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톤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저보다 선곡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두 곡을 고르는 스타일이라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 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랜드 2부 쿵쿵 디스크 자키 금요일에도요 쿵디의 선곡에 우리 가족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모아모아 릴레이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도 DJ가 되는 마음으로 최애 가요 정말 사랑하는 팝송 뭐 요즘 잘 들을 수 없는 최샹송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장르 불문 시대 불문 모든 노래 다 좋습니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 반짝 빛나고 있는 페이버릿 송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두 곡은 90년대 후반 전 세계를 양분했던 보이그룹을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바로 이 노래예요.

이 노래요, 1997년에 탄생했습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보이밴드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노래를 준비했어요. 사랑 앞에서는 조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명곡입니다.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멜로디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백스트리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에 이어지는 곡은 웨스트 라이프의 Seasons in the Sun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요 1999년에 우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죠. Seasons in the Sun, 햇살 가득했던 지난날의 계절들이네요. 여러분들 계절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김유건님이 이 노래로 채워주셨습니다. 한국이 낳은 글로벌 탑티어 보이그룹이죠. BTS 언제 들어도 좋은 곡 봄날입니다. 여러분들 늘 봄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9월 북미 콘서트를 하는데요. 4회 공연이 전성 매진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BTS 정말 대단하다.

BTS의 봄날에 이어지는 곡입니다. H.O.T와 신화의 계보를 잇는 대한민국 2세대 아이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에요. 팬덤이 정말 대단한 동방신기. 5명이 지나가면 정말 근사했습니다. 팬클럽이 카시오페아. 이 멤버들도 지금 라라랜드 듣고 계실까요?

데뷔했으니까 빅뱅이 세상에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대박이다. 빅뱅이 유럽에서 공연하는 동영상을 봤었는데요. 팬들이 우리 가사를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아주 뿌듯했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아, 오늘 선곡, 여러분들 선곡 멋졌습니다. 아, 콩디의 선곡은 백스트리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그리고 웨스트 라이프의 Seasons in the Sun이었었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BTS의 봄날, 동방신기의 주문, 빅뱅의 붉은 노을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선곡해 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은요, 선물방으로 가셔서 당첨글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입니다. 0255님이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으시고 멋진 곡으로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사랑 사랑한 노래 사랑빛 콩디가 소개해 주길요. 그리고 비즈팔찌 사랑빛으로, 도대체 사랑빛은 무슨 색깔이야. 컬러는 제가 정하면 되겠죠. 0255님 비즈팔찌 만들어서 제가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입니다. CN 블루의 사랑빛.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연애할 땐 여자친구한테 꽉 잡혀서 연락도 안 하면서, 헤어지고 나면 술 마시자 전화해서 필름이 끊기던 내 친구 동식이.
1: 야, 여자들은 정말로 왜들 그러는 거냐. 아우,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할까요?
0: 노래방에서 가당치도 않는 임재범 노래를 불러제끼던 내 친구 동식이는 결국 남는 건 친구라며,
1: 야, 술 마셔. 어? 그리고 우리 낚시 가자.
0: 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불러댔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또 잠수.
1: 시그나, 이번 주말 뭐 하냐? 아휴, 연락 없더니 막 왜? 또 여자 차였어?
2: 또 차요? 야, 내가 언제 여자한테 차였다고 그래? 내가 찬 거지. 아무튼 시간 내라.
1: 내 여친은 네가 봐줘야지.
0: 금사빠에 여자 보는 눈도 없던 동식이가 또 여자친구를 만났다니. 나는 매의 눈으로 그녀를 살피겠다 맘먹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1: 미정아, 내 친구 시균이야. 나랑 베프야.
0: 아, 미정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0: 입니다. 이렇게 예쁘신 분이 우리 동식이 걷어 주신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동식이 여친 미정이는 고개만 까딱하더니 조그만한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발랐다. 잠시 뒤, 오빵 혹시 술 마시려고 그러는 거야? 나 그러면 집에 어떻게 가? 나 안 됐다 줄 거야? 맥주는 시균이 한 잔 하라고 시킨 거지. 내가 우리 미정이를 왜 안 데려다 줘? 내가 안 데려다 주면 누가 데려다 줘? 오빠, 나 화장실 좀 무서운데?
1: 화장실 가자.
0: 동식이는 미정이의 조그만한 가방을 대신 들고 화장실 앞까지 졸졸 따라갔다. 아, 이번에도 오래 못 가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세요. 또 고개를 깠다. 그날 밤.
1: 야야, 어때? 귀엽지?
0: 야, 너는 하여간 여자 보는 눈 진짜 없더라. 정신 차려. 고생길이 훤하다 너. 야, 됐어. 뭘 한벌 보고 안다고. 끊어.
2: 그날 이후 또 연락은 두절. 며칠 뒤 동식이의 SNS를 통해 미정이 SNS를 보게 됐다.
0: 아무나 하고 사진 찍자는 우리 오빠. 미엄미엄.
2: 그날 우리 셋이 찍은 사진에서 내 얼굴만 뿌옇게 블러 처리를 해놓고 밑에다가 뭐?
0: 미엄미엄.
2: 참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래, 니 팔 니 꼰. 니 팔자 니가 꼬는 거지. 생각하며 관심 끄려고 했는데 두 달 뒤.
1: 시그나, 어? 나 미정이랑 결혼하기로 했다. 어? 다음 달에 상견례 잡았어. 푸.
2: 동식이는 미정이랑 결혼을 했다. 그게 벌써 4년 전. 결혼한 다음엔 쌍둥이까지 낳고 둘은 지금도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 두 사람의 신혼 시절. 집들이에 초대받은 나는 서먹한 표정으로 미정씨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날 술을 한잔한 미정씨가 나에게 말했다. 그때 지윤이 오빠, 나 면접 보러 왔던 거라면서요. 에? 내가 무슨 면접을? 그때 우리 오빠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다더라? 뭐? 여자 보는 눈이 진짜 없다 그랬다면서요. 정신 차리라고. 아유, 고생길이 환하다 그랬다면서요. 이 바보 같은 동식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 내가 곱게 보였을 리가 없다. 그래도 미정 씨는 결혼 후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줬고 나는 작년에 미정이 친구 성경이와 결혼을 했다. 내 친구 동식이는 좀 바보 같아도 여자부 하나는 타고난 녀석인 것 같다.

오늘 어떤가요? 김시규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모자이크의 왕자와 병사들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좀 글렀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되셨네. 근데 그 외에 진짜 한번 보고는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결혼해서 쌍둥이도 낳고 그리고 또 친구까지 소개해 주셔서 우리 시규 씨도 결혼에 꼴이 나고 아우 좋습니다.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뭉치면 진짜 할 이야기도 많고 재밌겠습니다. 우리 김시규님에게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선물 좀 전해주세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추억이 있는 노래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열심히 연기해서 재밌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레오의 굿타임,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마지막 곡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진우션 두 분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How Deep Is Your Love 준비했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Like this.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대소분기점부터 2km가량 정체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진천터널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양지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어렵고요. 더 가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그리고 군포의 부곡에서 반월터널까지 답답합니다.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반대 강릉 방향으로 서안산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그리고 신갈분기점에서 각각 밀리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이 사이에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 사고 있고요. 또 얼마 못가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

0: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어떤 일을 기대만큼 잘 못 해내면 흔히 이름값을 못한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거든요.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가을의 시작이라는 말이 참 무색하게 느껴지죠. 삼복더위에 대미를 장식할 말복, 요거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고요. 더위는 물러날 기약이 없어 보이는데 이 가을이 웬 말입니까? 가을과 달리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 여름, 요 녀석 야무져도 너무 야무지죠. 아, 지독해도 너무 지독해.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YB의 오늘은 오늘 첫 곡이었어요. 우리 김신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안녕 못해요. 너무해. 더위가 너무해. 아, 입추인데 말이야. 입추. 입추면은 정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그 절기상, 입추면 그래도 한풀 꺾이고 막 이런 데서 입추 매직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절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이 올해는 또 열흘마다 딱딱 와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 끝나면 아 입추겠거니 가을이 오겠거니 이런 것도 이제 뭐 중복 다음에 말복 오는데 20일 걸려갖고 그게 월복이라고 때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아주 징글징글해. 하루 종일 달았던, 입에 달고 살았던 징글징글한 더위 제가 한마디 더 해드렸습니다. 아, 최소 다음 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랑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 절기상으로는 다음 주 14일 금요일이 말복이고요. 23일이 처서예요. 부디 처서 매직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금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 사연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뭘 하면서 함께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사연 소개되시면 시원한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금요일 저녁 다들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지금 상황을 함께 나눠봅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7354님, 인디, 저 드디어 여름휴가 떠납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아닌데요. 집에 가서 캐리어 가지고 공항으로 바로 뿅 하려고요. 후쿠오카 갑니다. 너무 신나요. 캬, 드디어 디데이가 왔다. 아, 재밌게 놀고 오세요. 아, 어딜 가나 거기도 덥겠지만 그래도 일상 벗어난 거니까 아, 자유롭게 마음껏 날아댕기고 오세요. 7963님, 11살 딸과 함께 여름방학에 딱 맞는 만들기 키트를 선물 받아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다면서 뽀로로 노래를 부르는 딸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엄마도 노는 게 제일 좋아. 그죠? 아, 따님 키우시고 아드님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고 저렇게 재밌게 노는구나 하면서 대리만족도 하시고 또 같이 참여하시면서 놀지 않습니까? 아, 참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들기 키트, 방학, 야, 우리는 옛날에 탐구 생활에 그 속에 종이접기하고 막 이런 거 숙제를 하면서 만들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좋은 세상이네요. 7288님, 아이 방학이라서 서울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간만에 만보 넘게 걸었어요. 서점도 가고 팝업 매장 구경도 하고 홍콩 음식 맛집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았는지 다음에 또 가자고 하네요. 다음엔 또 어딜 가야 되나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시작이 어렵지. 이렇게 좋은데 다녀보듯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 계획을 세우셨군요. 근데 부디 서울 나들이 오셨으면 시원한 데로 다니세요. 제발. 아, 지하도시들. 네, 지하도시 아시죠? 삼성역 쪽의 지하도시, 뭐 여의도 쪽의 지하도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공기 쾌적하고 시원하고 에어컨 바람에 그냥 하, 땅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예.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어반자카파의 Beautiful Day 듣고 왔습니다. 하, 덥긴 더워도 이제 금요일이니까 곧 주말이잖아요. 하, 그나마 좀 살겠다 싶죠. 자, 우리 김문희님께서는 하루 종일 뒹굴고 먹고 하면서 지냈는데 도저히 더는 못하겠어서 일단 나왔습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지루하고 힘든 거네요. 우리 문희님 휴가세요? 어디 안 가시고? 그죠. 요즘 특히나 예전보다는 휴가를 맞이하셨어도 어디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에어컨 바람에 그냥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 뭐 문희님께서 휴가는 아니실지라도 그래도 편안하게 시원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산책도 다녀오세요. 예, 그러면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마치 그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은 그 냄새가 나죠. 수증기 냄새와 지열과. 그리고 김점선님, 손자 손녀가 서울에서 울산으로 휴가 겸 놀러 왔습니다.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다는 말이 진짜 맞나 봐요. 남편이랑 저랑 번갈아서 9개월 된 손자 업어주고 안아주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허리랑 손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문장 문장마다 물결을 쳐주셨는데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점점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우리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그 추억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좋은 시간 잘 보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얼른 회복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점선님과 문희님께도요 커피 한 잔씩 시원하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무인음악 가게가 열려요. 오늘 무인음악 가게의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테인들 주목해 주세요. 파밤! 가수의 재발견입니다. 가수의 재발견. 즉,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이미지를 확 바꿔준 노래들이 있죠. 이 노래 덕분에 이 가수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됐다. 오, 다시 봤어. 오, 대단해. 하는 노래들 있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수들이 데뷔를 하면 1집 그 분위기가 있고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2집 분위기를 확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이런 모습이 있었어? 그럼 3집에서는? 이렇게 또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노래들이 딱 있어요.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 그리고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5612님이 청해 주신 노래 이 두 곡 듣고 가수의 재발견 무인음악 가게에서 만나겠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자, 새로운 매력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가수의 재발견.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오늘은 가수의 재발견이었습니다. 한 곡씩 흘러나오는데 맞아 이 노래 이전에는 어떤 거 불렀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노래들 첫 번째 노래는 박지윤의 성인식이었습니다. 이 박지윤 씨가 하늘색 꿈으로 산들산들 여리여리하게 소녀소녀하게 데뷔를 했다가 성인식에서 아주 섹시한 매력을 뽐내면서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깜짝 놀랐었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최성곤의 네가 좋아였습니다. 최성곤 씨가 극중에서 원래는 비주얼 락 밴드의 보컬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먼 훗날에 발라드 가수로 또 다시금 인기를 끌게 됐었죠.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대성의 날과 기순이었습니다.

0: 빅뱅의 메인 보컬인 대성 씨의 트로트. 와, 이렇게 멋있다고? 이렇게 잘한다고? 이야, 엄청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 소녀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오렌지 캐러멜 제가 또 특히 좋아하는데요. 애프터스쿨의 멤버들로 이루어진 유닛 그룹이죠. 뭔가 애프터스쿨은 걸크러쉬하고 막 절도 있는 안무, 그런 것으로 인기였었는데, 아주 귀엽고 살랑살랑하고 만화의 주인공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그 오렌지 캐러멜의 매력이 또 한껏 빛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경호의 나우가 선정되었고요. 성시경의 미소천사. 이 시대 최고의 댄스곡은 뭐다? 모다시경의 탄생을 알린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지원의 만취인 멜로디까지 이렇게 가수의 재발견 특집 한번 쫙 달려보았습니다. 자, 배달음식 교환권 받으실 오늘의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난 다음에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물방에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위치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1: 이영약품.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11: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0: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자, 우리 8738님께서요. 가구 배달을 하는데 너무 더워서 몸이 수영장에 들어간 것처럼 젖었습니다. 땀 때문에 헬멧이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얼음을 입에 물고 잠시 그늘에 숨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원한 노래 부탁해요. 제 추천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좋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루 해가 떠있는 시간은 너무 덥고 온몸이 다 젖습니다. 시원한 노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바로 띄워드리면서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주요 고속도로 긴 구간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용인휴게소에서 밀리고요. 이후 동수원에서 북수원, 또 군포에서 반월터널 부근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군자분기점에서 서창 쪽으로 많이 밀리는데요. 서창 분기점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 대소 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시고요. 이후 안진터널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더 가서는 안성분기점에선 양방향 모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일산 방향 퇴계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12km 구간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50초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섭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매주 금요일 2부 첫 곡으로 저 인디가 아끼는 노래를 콕 집어서 한 곡씩 공개합니다. 인디 픽.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요, 평소에 우리 방송에서도 자주 들려드렸던, 그래서 들으시면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곡입니다. 소희의 산책 들고 왔습니다. 저는요, 늘 바라는데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 시간대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한적하게 산책 중이시면 참 좋겠거든요. 우리 방송하는 중에는 저녁 식사를 꼭 따숩게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간에 지쳤던 몸과 마음 산책을 하시면서 잘 풀어내면 좋겠다. 또 그런 하루하루를 잘 챙겨서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스디님께 바칩니다. 소희의 산책, 오늘의 인디픽입니다.

금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첫 곡은 제가 고른 노래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죠. 오늘 인디픽은 소희의 산책이었습니다. 익숙하시죠? 이 노래는요. 우리 백예린 씨가 2021년 커버 앨범 속에 그 리메이크 된 버전으로 많이 들려드렸었습니다. 근데 원곡은 싱어송라이터 소희 씨의 2010년 정규 2집 수록곡이었어요. 이 노래는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 DJ 할 때 라이브 코너에 소희 씨를 모시고 라이브를 들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노래입니다. 그땐 제가 밤 10시 DJ였는데 근데 이 노래는 우리 스트인께 훨씬 더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 제 픽으로 띄워드릴 수 있게 됐네요. 좀 후련한 마음도 있네요. 산책하시면서 뭐 복잡한 그런 생각들보다는 좀 그리운 그리고 좋은 사람을 떠올리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또 마음에 늘 좋은 기운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되었습니다.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가 이어질 테고요.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을 편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인디의 허밍은 계속됩니다. 스비뚜바 퀴즈.
2: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에그타르트 쿠폰 에타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허밍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박 퀴즈. 저의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이정현의 달아달아였습니다. 달,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달하면 뭔 노래? 그렇죠. 예, 그 노래가 정답입니다. 자, 이 노래입니다. 이 부분을 했었어요.

0: 지내 딸이 몰락하고 있네.
1: 오늘 정답 김현철의 달의 몰락이었습니다. 아, 우리 현철이 형의 달의 몰락 명곡이죠.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제목에 몰락을 쓸 수 있을까 참 대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김현철의 달의 몰락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에그타르트 쿠폰 에타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거기에 내 이름 있으면요 선물방으로 가셔야죠. 네,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정답 꼭 듣고 올까요? 김현철의 달의 몰락.
2: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김현철의 달의 몰락, 오늘 스위트바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자, 김은지님은요. 오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와서 낮잠을 3시간이나 맛있게 자고 일어난 거 있죠. 잘 자고 듣는 인디 목소리. 우, 너무 좋네요. 하, 정말 역시 금요일 저녁이 제일 행복해요. 아, 정말. 스케줄 너무 잘 잡으셨다. 너무 잘 짜셨어요. 그리고 특히 건강검진 마치셨을 때 그 느낌 아시죠? 뭔가 1년 숙제 다 끝낸 느낌. 캬, 정말 잘했다 싶어요. 그동안 금식하느라 하루뿐이었겠지만 맛있는 것도 못 드셨을 텐데 이제 기분 좋게 먹고 싶은 거 시키시고 해 드시고 아시죠? 김태수님,

아내가 목포 처가댁에 가면서요. 혼자 가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어? 전혀 미안할 게 없는데. 도대체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제 결혼 준비 잘 도와주고 푹 쉬고 오라고. 오래 쉬고 와도 괜찮다고. 인디가 좀 크게 좀 전해주세요. 여보, 난 오히려 괜찮다. 읽는 내내 좀 불안해가지고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요. 아무리 자유신랑이 되셨어도 이렇게 좋다고 표현하면은 안 되죠. 아시죠? 예. 네. 안타까워하면서 언제 오는 거야? 오늘 같이 못 자는 거야? 빨리 와. 나도 갈까? 말이라도 내가 데려다 줄까? 말이라도 해주셔야지. 우리 태수님께서 아이고 참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계속 전화 올 것 같은데. 예, 편안하게 집에 있는 거 꼭 잘 챙겨 드시고요. 집 헝클어뜨리지 마시고요. 자, 우리 스테인들 이제 잠시 후에 하루를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여기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같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더 필름의 괜찮아 준비했습니다. 3487님께서 청해 주셔가지고요. 그리고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 6130님 우리 엄마 부녀회장 되셨대요. 감투를 쓴 엄마가 묘하게 신이나 보이셔서 너무 귀여워요. 인디 우리 김여사님 축하 좀 해주세요.
1: 아이고야 우리 김여사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평소에 그냥 덕망 높으시고 신뢰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을 이렇게 받으시니까 결국 예. 누가 되시겠습니까? 김여사님이 회장님이 되셔야죠. 아 그렇게 죽었어요.

아이고, 진작 좀 되게 해주실 걸 그랬네. 아, 축하드립니다. 이혜림님, 6월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체지방이 3kg 빠졌어요. 식단이랑 운동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보여서 너무 뿌듯합니다. 와, 불과 지금 한 달? 꽉 채워서 한 달, 두 달 만에 야, 3kg 이 목표치를 달성하셨네. 예, 뭔가 운동하면 바로바로 이게 반응이 오는 몸, 요런 거 괜찮거든요. 효능감 느끼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고, 하다 보면은 또 완만해질 수 있어요. 성장폭이. 그럴 때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그 그래프가 확 또 좋아집니다. 그죠? 아유, 뿌듯해. 이게 뭐 이제 열심히 하면 뭐가 돼야 돼. 그죠? 1214님,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요. 근데 글쎄 엉치뼈가 골절이 됐대요. 여름 휴가 계획 세우는 재미에 설렜던 게 무색하게 방 안에만 누워만 있게 생겼습니다. 속상해요. 아, 왜요? 아, 나 너무 속상하다. 그래, 이게 사람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고 막 들떠가지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혀. 우리네 삶이 그래요. 그죠? 아, 근데 이렇게 다른 일도 아니고 골절까지 되셨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아픕니까? 아, 속상합니다. 그래도 저 늘 그렇잖아요. 오히려 좋아. 예, 오히려 좋아. 쉬어가라는 의미인 것 같아. 하늘에서 그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다음으로 좀 미루시고 더 재밌게 기가 막히게 다녀올 수 있을 때 꼭 그러시도록 하십시오. 일단 빨리 쾌차하셔야 됩니다. 나으셔야 돼요. 권희진님, 옆 동네에 베이글 사러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는데요. 그 와중에 길을 잘못 타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바람에 베이글 대신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사왔습니다. 야, 드라이브 잘했다. 아유, 그냥 뭐든 간에 빵을 먹긴 먹었다. 에휴. 이 의식의 흐름 뭐예요? 아, 그나마 합리화하려고 애써 노력한 흔적. 아, 너무한데요. 베이글과 호두과자. 물론, 예, 취향에 따라서 다 맛있는 거고 좀 좋은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글 좋아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어디 길을 잘못 타셔가지고 어디 램프를 잘못 들어가서 고속도로로 빠졌을까? 서초 아이신가 양지 아이신가 어디로 갔으면 이렇게 돼? 어쨌든 아이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먼 길 돌아오시고.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하루의 다양한 순간을 함께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이후에 10cm에 죽겠네 듣고 오셨어요. 우리 서영주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저 인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순간들 언제든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면요, 같이 축하해드리고 소리 질러드리고 그냥 속상해하면서 화도 내고 맞장구 쳐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제가 백예린의 산책의 원곡인 소희의 산책 들려드렸잖아요. 준비한 노래들도 원곡들입니다. 자, 4566님이 신청하신 나미의 슬픈 인연, 그리고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여기에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까지 들려드릴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이제 문 닫을 시간이네요. 근데 기쁜 소식이 있어서 마지막 사연 주인공은 우리 안소영님이십니다. 2주 전에 엄마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요. 드디어 퇴원을 하셨습니다. 아직 걷는 게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이번 주말은 발 뻗고 지낼 수 있겠어요. 휴. 아이고, 얼마나 마음 졸인 시간이었고 또 회복하시는데 또 하루하루 가면서 점점 나아지길 바라셨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계속 병간호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우리 소영님도 마음 좀 편하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장혜진의 꿈의 대화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는 0117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예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에서 신갈까지 밀리고요. 이후에는 안성에서 6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 수원과 판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답답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아직 정체 이어지고요. 이화교 1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불어야 커진다. 그러나 그만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 옆 사람보다 조금 더 키우려다가 아예 터져서 아무것도 없이 된 이들을 보라. 동화 작가 정채봉의 산문 풍선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슬프게 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하루를 돌아봤더니 작가는 이런 게 떠올랐다고 하네요. 꽃밭을 그냥 지나쳐버린 일, 새소리에 응대하지 않은 일, 밤하늘의 별들을 세지 못한 일. 풍선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오늘의 공기가 아닐까요? 나 자신을 슬프게 하지 않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쉐이저 파트 스트레인저 바이 더 데이.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8월 7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풍선의 크기를 끊임

없이 예, 우리는 키우면서 살아가죠. 예, 열심히 하려고 불어넣은 숨이 때로는 터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풍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풍선을 터지지 않게 하는 건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고 입을 뗄 줄 아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뭐 조금 쪼그라들면 어떻습니까? 예, 금요일 저녁엔 숨을 불어넣는 대신 숨을 좀 돌려보시죠. 금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골드핑거 99 레드 발룬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7일 금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183님 입출하는데 날씨가 왜 이래요? 지구야 정신 차려. 아, 정신은 인간들이 차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인간들이 정신을 차려야 지구도 정신을 차리죠. 예,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기후변화, 온난화. 예, 이게 왜 생긴 겁니까? 너무 아프겠습니다, 지구를. 예. 예전에는, 예, 절기를 못 속인다고 정말 입추가 지나면 그래도 덥긴 하죠. 덥긴 한데 그래도 이게 뭔가 이게 바람의 결이라던가 이게 기온의 미세한 변화가 있어요. 예.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왜 그런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예, 진짜 최소 처선은 지나야, 예, 처선은 지나야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예, 한 20만 몇 도, 한 23, 4도. 예, 그것도 희망사항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될지. 열대야가 계속 지속될 것 같기도 하고. 야, 걱정입니다. 예, 가면 갈수록, 우리 아직 살아갈 날들이 아직 좀 많은데, 한상범 씨, 예, 파주 기숙사에서 혼자 휴식 취하고 있습니다. TV도 안 나와서 오직 휴대전화와 라디오로 때우고 있네요. 라디오도 예전 학창시절 듣는 감성과 비슷해서 좋은 것 같아요. 흘러나오는 음악에 발가락 까딱까딱 움직이고 어떨 때는 TV보다 라디오가 월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화도 하고 암튼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기숙사라고 하시니 회사 기숙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그러시구나. 아, 파주도 부지더운데. 진짜 파주도 정말 덥거든요. 제가 예, 거기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우, 여름 겨울엔 또 너무너무 추워요. 예, 여름은 너무너무 덥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또 여름을 나시다 보면 또 어느새 또 9월 와 있고 예, 일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한상범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464님, 고딩 때 좋아했던 노래, 예, Skid Row, I Remember You 신청합니다. 어머님 간병하고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듣고 싶네요. 예. 자, 오늘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Poison의 Fallen Angel까지 두 곡 듣죠.

Skid Row, I Remember You, 1464님이 신청하셨고요. Poison, Fallen Angel 들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6563님, 매일 저녁 식사 후 남편과 함께 손잡고 운동을 나가는데 지금 사흘째 냉전 중이라 혼자 나왔네요. 이게 은근 좋네요. 예, 손잡느라 땀도 안 나고 조명과 분위기 있는 자연도 만끽하며 드림팝까지 완벽합니다. 예. 6563님은 아니 물론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신 건 알겠는데 6563님은 이런 시간을 좀 기다리셨나 봐요. 예. 남편분이 손을 잡자는데 안 잡을 수도 없고. 예. 아니 이렇게 사이가 좋으신데 사흘째 냉전 중이시라고요? 어, 그럴 수가 있나? 예. 뭐 때문에 또 저기 다투셨는지 모르겠는데 남편분이 혹시 삐치신 건가? 일방적으로. 예. 자, Guns N' Roses의 So Fine 예, 신청을 하셨습니다.

Jonas Brothers, Love Me to Heaven, 508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남들은 더워서 입맛이 없다는데 저는 오히려 과일이나 빙수, 아이스크림 같은 시원하고 달달한 디저트를 먹는 재미로 여름을 납니다. 그래서인지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저만 혼자 살이 오르고 있네요. 여름에도 입맛 좋은 사람, 혹시 저만 그런 걸까요? 예. 과일이나 빙수, 아이스크림 드시는 게 입맛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입맛이 없어서 이거를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입맛이, 밥맛이 없고 이제 뭐 담백한 거 이런 거 저기 여름에는 잘 안 땡기니까 달고 차고 예.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먹고 싶어지는 거죠. 예, 아니 그만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식사는 제대로 안 하시고 거의 뭐 그러시진 않겠죠. 근데 너무 자주 드시면 예. 나중에 이거 저기 줄이시기가 힘들어요. 한번 이렇게 맛들이면 아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예전에는 그 아침 심지어 아침에도 밥을 먹고 집에다가 그 왜 이렇게 조그만 아이스크림 있죠? 막 마트에 가면은 막 10개씩 이렇게 파는 아이스크림. 그거를 막 한 수십 개씩 사다 놓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나씩, 하나 가지고 안 돼요. 한 두 개씩 먹어야 되거든요.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적이 있어서요. 한 달을 그렇게 습관을 들였더니, 와, 아,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천히 줄여나갔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당 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 생각하셔서 예,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꼭 이렇게 식사 후에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일도 뭐, 여름 과일들은 특히 당분이 더 많죠. 예. 많이 더 함유를 하고 있으니까.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7일 금요일 밤입니다.

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057님, 오늘 화성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데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왔네요. 따뜻한 손길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작은 관심의 힘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무래도 유기견 보호소에 와 있는 친구들은 뭐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거나 예. 뭐 그런 이제 그 강아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꽤 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위축이 돼 있고 저도 한번 이렇게 유기견 보호소로 간 건 아니고요. 서울에서 그런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팝업 스토어 같은 거를 하루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는데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아유 그 막 이렇게 커다란 그 예. 눈동자를 이렇게 막 아래 위로 훑으면서 돌리는 걸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니 그 말도 못하는 강아지들을 왜 그렇게 예 못살게 굴고 왜 또 그렇게 유기를 할까요? 아예 책임을 지지 못할 거면 그렇게 가서 키우지도 말아야 되는데 아 좋은 일 하시네요. 예, 7057님. 맞아요. 처음에는 내가 뭔가 이 친구들을 도와주러 이게 뭐 동물일지라도 도와주러 갔다가 그 진짜 정말 꾸밈 없이 다가와주는 이 친구들의 어떤 그런 표현 그런 정 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죠. 7057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씨, 저는 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를 하면 마취가 잘 안 들어요. 예, 저를 지켜본 간호사가 본인도 수면 마취가 잘 안 듣는데 술을 좀 드시는가 봐요 하더라고요. 관련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아 술을 좀 먹으면 이게 마취가 잘 안 이게 뭔가 내성이 생겨서 그런가? 아 그거랑은 좀 아니 간호사 이 간호사분도 술을 좀 드시는 분이야.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 저기 그 아는 동생이 그 수면 마취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 그 자꾸 막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서 의료진이 그 힘도 세거든요, 이 친구가. 의료진이 제지하느라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찍은 거를 영상을 보여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안 한 그 검사를 안 한다고 막 사람들을 막 제지를 하고 막 그래서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대장 내시경도 그렇고 위 내시경은 물론 안 했는데 대장 내시경은 이제 좀 본인이 좀 약간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를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예. 대장 내시경도 그냥 예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성호 씨도 그러시구나.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릴리 알렌 Somewhere Only We Know 그리고 레오나르 위스 Run

고품격 퀴즈 드림밥 트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순서를 어기고 남의 자리에 슬쩍 끼어드는 행위를 이것 한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립니다. 2층 버스 탑승줄에서 이것 하는 사람에게 불러줄 수 있는 노래가 있죠. 루이 윌리엄스 It's Only Us를 잘 들어보세요.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라 이런 2층 커튼 버스.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새치기, 2번 날치기, 3번 퍽치기. 정답 보내시고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로비 윌리엄스 It's Only Us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새치기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5626님 우유 사러 집안 마트 나갔다 왔는데 너무 덥네요. 저녁인데도 기온이 30도가 넘는 게 실화인가요? 실화합니다. 자, 브루노 마스의 Talking to the Moon 신청을 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조금 더 혼잡합니다. 같은 구간 지나신다면 강변북로가 조금 더 수월한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데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 구간 수월하다가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부터 중동까지 정체 남아있고요.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으로 임실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우리의 추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듀란 듀란 리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Let's be the light. 사무실에도 Let's be the light. 창고에도 Let's be the light. 철제 선반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굼베이 댄스 밴드 레인 김재성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753님, 예, 블루베리, 포도, 당근이 눈에 좋다고 들었어요. 자주 드세요. 예, 제 메시지는 teacher의 words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분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세요? 영어 공부 중이십니까, 혹시? 예전에 저희 왜 이런 사람들 막 있잖아요. 오늘 나의 스케줄, 투데이, 나의 스케줄, 뭐, 어쩌고저쩌고, 비지 막 하고, 막, 이런. 굳이 영어를 안 써도 될 곳에 영어를 넣으셔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오추로섭님. 아니, 블루베리도 그냥 블루베리라고 쓰면 될 걸 여기 영어로 쓰셨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노안이 와가지고요. 지금 그 보안경을 지금 맞춰야 되는데 계속 지금 미루고 있어요. 예. 눈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방송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모니터가 흐릿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안경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블루베리, 포도, 당근 눈에 좋다. 요건 알고 있죠, 저도. 예. 제 메시지는 teacher의 world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accept. 자, 3506님. 동네 문화센터 수영 멤버들끼리 동해로 실전 수영하러 왔다가 파도 타기만 하고 갑니다. 60대가 20대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와, 친하신가 보구나. 오, 수영, 예, 이게 친해지면은, 우리 바다 한번 갈까? 바다 가서 한번 수영해 볼까? 예. 오히려 잔잔한 바다에서는요, 이게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더 잘 떠요. 예, 그래서 잔잔한 데서는, 예, 더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파도가 조금 이렇게, 일렁 있는 데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파도 타기만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전 수영은 커녕 뭔가 이렇게 그냥 몸만 둥둥둥둥 떠다니듯이 그냥 놀고만 오신 거죠. 예. 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YMCA 틀어주세요, 제발. 예. 빌리지 피플의 YMCA 듣고요, 징기스칸의 모스카우까지 두 곡 듣죠.

빌리지 피플 YMCA 3506님이 신청하셨고요. 징기스칸의 모스카우 였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8월 7일 금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645님 더워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정말 더워요.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새벽에도 더워요. 우리 집 에어컨 72시간째 풀가동 중. 아이들 방학하니까 에어컨이 너무 고생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너도 좀 쉬어라 하고 온 가족이 종일 영화도 보고 찜질방도 가고 종일 놀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너도 쉬었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돌아라 하고 에어컨 켜고 온 가족이 거실에 이불 펴고 누워서 각자 놀고 있습니다. 전 이어폰 끼고 라디오 듣고 신랑은 OTT 시청, 딸은 게임 중, 아들은 자요. 네. 무생물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저 에어컨 참 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뭔가 자꾸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니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그래서

20, 제가 봤을 때한 28도? 뭐, 한 27도, 28, 7, 8도만 돼도 그냥 좀 열어놓고 있을만 했어요. 예, 그 전에는. 근데, 와, 일어나자마자 그냥 30도를 넘어가니까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예, 에어컨한테 몹쓸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 에어컨도 이게 과열이 되면 이게 고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우셔도 가끔씩은 이렇게 좀 가동을 계속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몰튼 하켓, 카밀라 앤 세바스찬.

에르칸 아키 Forever is not long enough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7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희태씨, 여기는 속초 영랑호 부교 산책 중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부부 동반 산책 중에 듣고 있습니다. 밤과 조명과 드림팝이 잘 어울립니다. 상호 씨도 초청하고 싶네요. 제가 굳이요? 제가 그 부부 사이에 굳이 끼어서 아 그만큼 이제 저를 초대하고 싶을 만큼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 속초 영랑호.

영나무를 겨울에 갔다 왔죠, 제가? 12월 중에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예, 뭐 일이 있어가지고, 예, 하루 있다 온 것 같은데. 속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속초가 일단 그 대게, 예. 대게가 그 예전에 무슨 포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대포항이었나? 속초가 대포항 맞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대포항 주변에 그 대게를 파는 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우튀김. 예. 새우튀김을 그냥 이렇게 갓 잡은 새우를요. 바로 이렇게 저기 옷을 입혀가 튀김 옷을 입혀서 이렇게 튀겨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싹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새우튀김 그때 먹었던 그것도 한 십몇 년 전인가 갔었을 때 있었으니까. 아, 오희태 씨한테 커피 쿠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신청을 하셨고요. 이어서 빌리 조엘, 토니 베넷,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까지 두 곡 듣죠.

0: 뉴욕.
1: 오시태 씨가 신청하신 프랭크 시나트라 My Way, 빌리 조엘 토니 베넷 뉴욕 State of Mind 였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306님, 요즘 팀원들의 업무 실수가 잦아요. 책임자로서 내 탓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잔소리를 하고 아래에서는 반발이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요즘입니다. 아, 중간관리자의 입장은 진짜 너무 힘들죠. 예,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빚어지는데, 아, 나름 최선을 다하셨으면 뭐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은 좀 힘드실 수 있어도 뭐 어떡하겠어요. 예. 자책한다고 이게 뭐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니까 다 내 탓일 순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모든 책임을 본인한테 돌리는 순간, 예,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뭔가 좀 훌훌 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좀 돌파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306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혜순씨, 아무런 이유나 사연 없이 갑툭튀 생각난 곡 알마즈 신청해 볼깝숑. 네, 가수는 누구더라, 까먹어슝. 네, 랜디 크로포드입니다. 지금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디자인,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실사박사,
1: 실사박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금요일 밤 끝곡 빅토르 라슬로 샴페인 앤 와인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터지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하루씩 시간 가는 걸 꼼꼼히 챙기는 분이라면 오늘 달력 보고 어리둥절 하셨을 거예요. 가을의 절기 시작인 입추가 등장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가을이 웬 말인가 싶을 텐데요. 절기는 해의 길이만으로 정해진 거여서 입추 때가 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맞다고 합니다. 그저 낮의 길이가 가을 수준으로 접어든다 뿐이고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벼가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 시기, 매미가 기승을 부리며 절정으로 우는 시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챙겨 먹으며 몸을 아껴야 할 시기가 지금이라죠.

가지 않을 것 같은 이 계절도 언젠간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딱 하루만큼 여름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가을이 오면 이문세의 노래로 8월 7일 금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여름이 과연 끝나긴 할까? 믿어지지 않아.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데요. 그래도 입추 지나면 공기가 좀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버텨보자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긴 갑니다. 이 여름. 5826님. 애들은 신기해요. 날이 이렇게 더운데 하루 한 번은 꼭 밖에 나가자고 떼를 쓰거든요. 설득이 안 되는 3살 데리고 오늘도 집 앞 물놀이터 다녀왔어요. 애는 코 자고 저는 더위를 먹었는지 어질어질해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3살이 물놀이터에서 노는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아유 꼬물꼬물. 물놀이터가 있는 게 참 다행이네요. 분수같이 이렇게 바닥 분수로 쭉 나오고요.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옷이 막 벗겨졌네요. 하도 놀았어. 근데 이렇게 또 어쨌든 밖에 나가는 게 5826님도 그래도 기분 전환이 조금 되시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냥 덥나요? 1940님. 이 날씨에 매일 자전거 타며 운동하던 우리 신랑. 집에 와서 양말 안 벗고 다니길래 벗으라고 잔소리했는데 그냥 발만 빼고 까맣게 탄 거였어요. 발목까지만 새하얀 게 정말 웃겨요. 어떻게 그렇게 타면 양말 신은 것처럼 되죠? 정말 웃기네요. 와, 저도 한번 그렇게 된 적이 있긴 했는데 거의 경계선이 딱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어떻게 매일 요즘 자전거를 타는지 전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혹시 오늘 소개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 읽어보고 소중하게 간직해놨다가 다른 날에 소개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전국의 세븐. 먼저 들으신 곡은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031님, 언니란 뭘까요? 옥수수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언니한테 좀 줄까? 전화했더니 응, 줘. 근데 그냥 주지 말고 쪄서 줘. 바로 먹게. 라고 하네요. 투덜대면서 옥수수 찌고 있는 제가 너무 싫어요. 그래도 언니 말 정말 잘 들으시네요. 9031님. 언니란 사랑입니다. 네,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니까 해줄 수 있는 거죠. 3045님. 같은 동네에 살던 남자친구와 몇 달 전 헤어졌는데요. 단 한 번을 마주치질 않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인연이 끝나서 그렇대요. 인연이면 못 만나게 해도 어떻게든 만나지고 인연이 끝나면 우연히 스치지도 않는데요. 맞는 말 같아요. 신기해요. 와, 어머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 명언이네요. 정말 살다 보면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출애한 날 예전 이성 친구와 만난다는 법칙은 예외입니다. 27728님. 남편이 이직을 했는데 요즘 매일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서 우는 거예요. 아직 요령이 없어서 라고 하는데 보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무더위가 다 지나갈 때쯤엔 남편의 하루에도 평화가 올까요? 내 전부인 남편 다치지 말자. 나 속상해. 아유, 저도 이게 마음이 쓰이네요. 피멍이라니 여기저기에. 아이고, 이게 진짜 멍이 드는 걸 모를 정도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론의 빙빙빙, 이승희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김혜라님 청해주신 쿨의 작은 기다림 들려드리죠. Yo kid, check it out, yo. As we crew with my soldiers clone, as we drop to you a little something like this.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후 음성 사수함으로 연결됩니다. 금요일 밤 10시가 넘으면 내 휴대폰엔 방해 금지 모드가 켜진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 우리 가족 세 사람을 제외하곤 내게 전화하는 모두가 녹음된 안내 멘트를 들어야 한다, 이 얘기다. 내가 나를 위해 정한 이 규칙에 회사도 예외는 없다. 2년 전 제대로 번아웃이 와서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갔던 그날, 겨우 정신을 잡고 퇴근하던 길에 처음으로 방해금지 모드를 켰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정말이지 사람이 너무 싫었다. 거절을 못하는 성격 탓에 회사의 귀찮은 잡무들을 내가 도맡아야만 했다. 쟤 시키면 돼. 쟤는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해. 쟤 주면 다 할 거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질 않아 울며 가시밭길을 걸었다. 밀린 업무에 야근을 이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 해치우고 나면 또 하나를 새로 들고 와 내게 해달라는 사람들 뿐이었달까?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던 나는 인터넷을 뒤져 사직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았다. 남들 다 퇴근한 저녁 시간, 글을 썼다 지웠다 하는 그 순간이 나에겐 유일한 쉼이자 기쁨이었다. 그래, 사표 내고 나가는 거야. 이딴 회사 내가 먼저 그만두는 거야. 그랬던 내가 마음을 고쳐먹은 건 한 친구의 조언 덕분이었다. 나 이제 퇴사할 거라고, 더는 바보처럼 못 살겠다고 술을 물 마시듯 들이키며 다짐하는 내게 친구가 그랬다. 어차피 그만둘 거면 너한테 부당하게 맡긴 일도 다 돌려줘버려. 그만두면 안 볼 사이인데 못할 게 뭐냐? 참지 말고 안 한다, 못한다 해. 그리고 사직서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날은 알겠다 해놓고선 다음날 또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할 일이 아닌 업무를 넘겨받았고, 그게 괴로워서는 혼자 부들거리다 한마터면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낼 뻔했고, 이성의 끈이 반쯤 끊어진 채로 내게 업무를 떠넘긴 직원을 찾아가 처음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 꺼냈다. 황당해하면서도 알겠다며 업무를 걷어갔고, 말로 설명 못할 그 어떤 해방감을 느끼며 도망치듯 퇴근했던 나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 행여 다시 전화가 올까 방해금지 모드를 켜놓고선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으며 혼자 맥주를 홀짝이던 게 어제만 같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는 거야. 다짐, 또 다짐하던 그날의 나를 있는 힘껏 꽉 안아주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엄정화의 다가라 들으셨어요. 이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누가 약한지 누가 거절 못하는지 알고 자기 할 일 떠넘기는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요. 자꾸 부당한 일 시키는 거 알면서도 꾹꾹 참고 하다가 용기 내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해, 안 한다, 못한다 해 라고 조언할 수 있지만 그걸 모두가 진짜 해내진 못하거든요. 나만의 해방법을 찾아내신 듯 보여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도 조용히 방해 금지 모드를 켜고 밤그대 듣고 계신 거겠죠? 이제 주말 시작이니까 시원하게 푹 쉬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8903님 신청곡입니다. 변진섭의 새들처럼.

레몬트리 박혜경의 노래 이성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런 열대야의 쌍콤한 노래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먼저 들으신 곡은 변진섭의 새들처럼이었어요.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진용님, 고속버스 승무원입니다. 4일 연속 근무 마치고 서울에서 대전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편하게 듣고 있어요. 운전석에서 듣는 것과 확실히 기분이 다르네요. 밤그대 끝날 때쯤 저도 집에 도착할 듯 해요.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같은 고속버스라도 일하면서 머무는 것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타는 그 버스는 완전 맛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항상 오고 가는 발길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만큼은 편안하게 집으로 가시죠. 1902님, 중학교 3학년 딸내미 얼굴에 알로에 팩 해주고 있어요. 얼굴에 여드름도 나고 피부가 푸석푸석한 것 같다나 뭐라나. 요즘 아주 관리에 열심히 해요. 그럴 나이인가 봐요. 당연하죠. 중3. 진짜 외모에 관심 많고 또 이성에 관심 많고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엄청 신경 쓰이고 내 얼굴에 여드름 하나가 정말 얼굴 전체를 뒤덮는 것만큼 크게 느껴지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자상하게 팩해주고 보살펴주니 우리 딸내미는 복받았죠. 자상한 부모님 만난 덕에 피부 관리도 이렇게 봤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3033님, 창고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라디오를 찾았어요. 먼지를 쓱쓱 닦고 켜봤더니 작동을 하네요. 저 대학교 다닐 때 밤그대에 편지 여러 번 보냈는데 반가워서 문자 보내봅니다. 와, 3033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황이네요. 일단 그 오래된 라디오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밤그대에 또 손글씨로 편지 사연 보내신 정말 원조 청취자라는 것도 너무 반갑고요. 저도 참 엽서도 많이 보내고 이쁜 그림 그려서 편지도 보내고 뽑혀서 그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오랜만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승환의 라디오 헤븐 함께 들어봐요.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우리 집에는
8: 렉스 비드 렉스
7: 사무실에도
8: 렉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 3033님께서 아까 들려주셨는데 저는 아직 라디오 갖고 있습니다. 주파수 이렇게 예, 그 돌리는 시그널 버튼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돌리고요. 주파수도 잡아보고 CD 플레이어도 거기 붙어 있어서 듣고 심지어 카세트 플레이어도 달려 있습니다. AS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은 되는데 가끔 옛날 생각날 때 들어보면 좋더라고요. 에코의 행복한 날을 3436님 신청곡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W의 달빛처럼으로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7일 금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윤종신, 곽진원, 김필의 지친 하루. 이 곡은 2014년에 발매된 월간 윤종신 12월호예요. 당시 윤종신은 어떤 마음으로 가사를 썼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분명히 앞이 보이지 않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든 나아가야 해요. 어떻게든 버텨야 해요. 고집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요. 그 마음을 떠올리며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7일 금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작품에서 골라봤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브래드 피트, 케이트 블란쳇 지연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1918년 미국 뉴올리언즈에 80세의 외모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요. 그의 이름은 벤자민. 아이는 클수록 젊어져 갑니다. 세상과 반대의 흐름으로 살아가는 벤자민과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의 속도와 가치에 대해 묻는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주하는 기회들로 정의된다. 설령 우리가 놓쳐버린 기회일지라도 말이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우주 조난과 좀비 바이러스라는 극한의 SF 배경 속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날카롭게 써내려간 천선란의 연작소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중 한 구절입니다. 원래 종은 다양해. 아기는 미숙하고 어린이는 시끄럽고 청년은 혼란하고 노인은 느리고 그런 거지. 세상살이 대부분을 보면 우리는 비정상의 범주에 속해 있지.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나.

0: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의 친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윤종신, 김필, 곽진원의 지친 하루, 정인의 오르막길, G.O.D의 길이었고요. 대사의 친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원모 찬스의 시간을 거슬러, 페퍼톤스의 뉴 찬스,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었습니다. 책의 친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자이언티의 무중력, 신승훈의 너라는 중력, 안녕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1: 그대와 나의 사랑은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 영화 소개해 드렸는데, 참 시간이라는 게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기억에 남는 영화였어요.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밀도와 속도와 또 그 깊이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더 젊을 때, 20대 때, 그때의 시간이 훨씬 밀도 있고 빽빽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한 것들이 반복돼서 더 지루하고 좀 루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다시금 삶의 밀도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솔루션스의 Sounds of the Universe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밥은 봄같이 따뜻하게, 국은 여름같이 뜨겁게, 장은 가을같이 서늘하게, 술은 겨울같이 차게 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날씨에 국을 먹다가는 입천장 다 까지겠어요. 오늘도 덥습니다. 심지어 요 며칠 곳곳에 내린 비는요, 뜨거운 가마솥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온 세상을 한증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예요. 도발적인 햇빛과 산발적인 소나기가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8월 7일 금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조성모 씨의 목소리 만나봤습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가을의 문턱이 이렇게 뜨거울 일일까요? 하지만 입춘은 해마다 더웠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말복이에요. 우리가 절기의 마법을 기다리는 건 처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라랜드 가족들의 오늘 이야기 문자로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금요일엔 더 많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바로 배달해드립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금쪽같은 금요일에요. 저 콩디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머릿속에 떠다니는 노래들 꽤 있을 겁니다. 라라랜드로 보내주세요. 저 콩디가 잘 모아서 퀵 서비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7916님, 블랙콩 언니, 오늘도 라라랜드 출첵합니다. 달력 보면 왜 이렇게 하루하루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위도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목이 입 돌아가면 쳐서 오면 그때는 괜찮아질 겁니다. 불금엔 신청곡 빠라바라바라밤. 싸이의 예술이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들려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들어야죠.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4시부터 6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6558님은요. 10살 딸과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요.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라라랜드 방송 틀자마자 딸아이가 콩디 언니다 합니다. 10살이요? 10살 딸이 까만 콩디 언니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영광인데요. 하림의 출국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6558님 보내주셨습니다. 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은데 아직 휴가 가려면 멀었습니다. 아, 저도 휴가 계획이 아예 없네요. 뭐 이러다가 1박 2일도 좋고 2박 3일도 좋고 금여행 떠나면 그 맛도 있으니까 푸른 바다에 풍덩 빠지고 싶습니다. 부가킹즈의 여행길 신청합니다. 7060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거래 아스피린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방학이라서 아이 셋이 있대요.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하다고. 그래서 아스피린을 찾으신 거야. 우리 수연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더운 여름 그리고 아이들 셋과 잘 나시기 바랍니다. 해처럼 빛나리님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늘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저희 가족이죠. 코요테의 우리의 꿈 신청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신나는 노래,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셨고 윤인숙님 카라의 프리티걸 신청합니다. 레스탠드가 불러서 중3 딸이랑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딸이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맛있겠다. 아, 빨간 옷을 뒤집어 쓰고 있네. 떡볶이 맛나겠네요. 먹고 싶다고 해서 퇴근하고 가면서 함께 들으려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기분 전환 하셔야죠. 그래서 코요테의 우리의 꿈 준비했고요. 그리고 중3 딸아이랑 같이 오손도손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라의 프리티걸.

0927님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콩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927님. 휴가인데요. 신랑이 일하는 곳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이러고 집콕입니다. 참 한참 나인데 우리 신랑 힘 좀 내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용렬 씨 힘내라고 외쳐주세요. 꼭이요 하셨습니다. 0927님 보내주셨어요. 이홍열님 아내분도 저 이번도 응원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신나는 노래 뭐든 좋다고 원하셨습니다. 엄마랑 일본 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우 좋으셨겠다. 그리고 이쁜 딸이다. 요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엄마랑 같이 여행을 즐기는 딸이 꽤 있더라고요. 참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 이틀 꽉 채워서 즐기겠습니다. 신청곡은 뜨거운 안녕 싸이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이수정님이 보내주셨고 아 오늘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시작하자마자 싸이의 노래 전해드렸는데 그리고 김도년님 본방도 재밌는데 직업상 자정에 제방 들어도 엄청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낮과 밤 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년님이 보내주셨고 원더걸스의 텔미 원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이세진님 중독성 있는 음악과 때춤의 레전드는 이 노래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쵸? 3026님도 신청하셨고 그리고 티아라의 롤리폴리 듣고 싶어요. 6047님 안무가 따라하기 좋아서 쳐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곡 어떠세요? 아우 좋습니다. 이 곡은 최아정님도 신청해 주셨고 1284님도 티아라의 롤리폴리 신청 하셨었습니다. 제가 또 때 맞춰서 적어놨죠.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원더걸스의 텔미 이어서 티아라의 롤리폴리

이번에는 권일중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대전에서 주셨네요. 일중님. 와그라노 강산의 노래가 생각이 났다 하셨어요. 요즘 날씨 왜 이리 덥노? 날씨가 와이라노 하시면서 권일중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강산의 씨의 노래 준비해뒀다가 전해드릴게요. 좀 더위 좀 삭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은영님.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아,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구구절절 다른 이야기 없고 그냥 심플하게 노래만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도 깔끔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영화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이 노래가 듣고 싶으셨구나. 요즘같이 폭염에는

보면 정말 양쪽 날개가 꺾인 듯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콩디 날개를 달아주세요. 제가 노래로 날개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QQQ의 떠나가라 준비했습니다. 정말 꽤 오래된 노래인데요. 제 추억이 있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0808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숫자도 반대로 보여. 거꾸로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808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세 곡 듣겠습니다. 강산의 씨의 와그라노,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QOQ의 아까 제가 QQQ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QOQ의 떠나가라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두성님이 김승기씨의 햄, 햄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햄 띄워드릴게요.
1: Mesdames et messieurs, bonjour. Bienvenue sur le vol AF247 à destination de Paris. Le commandant et son équipage vous souhaitent un bon voyage. Merci.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7: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씨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0: 좋은 노래 듣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1부 끝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문서님이 또 애청자죠. 사랑이 떠나가네 김건모 씨의 노래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김건모 씨의 노래를 엄청 원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네요. 이 곡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0: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이번에 라라랜드 아하의 Take On Me 듣고 왔습니다. 우리 9373님이 듣고 싶다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야 모처럼 하루 시간을 내서 여행이라고 와서 라디오를 들으며 쉬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푹 쉬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하고요. 2부에는요. 이 콩콩 디스크 자키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 콩디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두 곡 오늘도 준비해왔고 이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노래들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톤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저보다 선곡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두 곡을 고르는 스타일이라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랜드 2부 쿵쿵 디스크 자키 금요일에도요 쿵디의 선곡에 우리 가족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모아 모아 릴레이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도 DJ가 되는 마음으로 최애 가요 정말 사랑하는 팝송 뭐 요즘 잘 들을 수 없는 최샹송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장르 불문 시대의 불문 모든 노래 다 좋습니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 반짝 빛나고 있는 페이버릿송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두 곡은 90년대 후반 전 세계를 양분했던 보이그룹을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바로 이 노래.

이 노래요, 1997년에 탄생했습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보이밴드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노래를 준비했어요. 사랑 앞에서는 조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명곡입니다.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멜로디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에 이어지는 곡은 웨스트 라이프의 Seasons in the Sun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요 1999년에 우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죠. Seasons in the Sun, 햇살 가득했던 지난날의 계절들이네요. 여러분들 계절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김유건님이 이 노래로 채워주셨습니다. 한국이 낳은 글로벌 탑티어 보이 그룹이죠. BTS 언제 들어도 좋은 곡 봄날입니다. 여러분들 늘 봄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9월 북미 콘서트를 하는데요. 4회 공연이 전성 매진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BTS 정말 대단하다.

BTS의 봄날에 이어지는 곡입니다. H.O.T와 신화의 계보를 잇는 대한민국 2세대 아이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에요. 팬덤이 정말 대단한 동방신기. 다섯 명이 지나가면 정말 근사했습니다. 팬클럽이 카시오페아, 이 멤버들도 지금 라라랜드 듣고 계실까요?

Let's go. Woo! It's her. Ha-ha. We're back again with Imo's Day. It's a Friday fresh collaboration. Woo! 대화님이 빅뱅의 붉은 노을 듣고 싶다고 이어서 바통을 받아주셨습니다. 2006년 데뷔했으니까 빅뱅이 세상에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대박이다. 빅뱅이 유럽에서 공연하는 동영상을 봤었는데요. 팬들이 우리 가사를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아주 뿌듯했었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아, 오늘 선곡, 여러분들 선곡 멋졌습니다. 아, 콩디의 선곡은 백스트리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그리고 웨스트 라이프의 Seasons in the Sun이었었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BTS의 봄날, 동방신기의 주문, 빅뱅의 붉은 노을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선곡해 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은요, 선물방으로 가셔서 당첨글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입니다. 0255님이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으시고 멋진 곡으로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사랑 사랑한 노래, 사랑빛, 콩디가 소개해 주길요. 그리고 비즈팔찌. 사랑빛으로, 도대체 사랑빛은 무슨 색깔이야? 컬러는 제가 정하면 되겠죠? 0255님 비즈팔찌 만들어서 제가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입니다. CN 블루의 사랑빛.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연애할 땐 여자친구한테 꽉 잡혀서 연락도 안 하면서, 헤어지고 나면 술 마시자 전화해서 필름이 끊기던 내 친구 동식이.
1: 야, 여자들은 정말로 왜들 그러는 거냐. 아우,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할까요?
0: 노래방에서 가당치도 않는 임재범 노래를 불러 제끼던 내 친구 동식이는 결국 남는 건 친구라며,
1: 야, 술 마셔. 어? 그리고 우리 낚시 가자.
0: 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불러댔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또 잠수.
1: 시그나, 이번 주말 뭐 하냐?
2: 아휴, 연락 없더니 와. 왜? 또 여자 차였어?
1: 또 차요? 야, 내가 언제 여자한테 차였다고 그래? 내가 찬 거지. 아무튼 시간 내라. 내 여친은 네가 봐줘야지.
0: 금사빠에 여자 보는 눈도 없던 동식이가 또 여자친구를 만났다니. 나는 매의 눈으로 그녀를 살피겠다 맘먹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1: 미정아, 내 친구 시균이야. 나랑 베프야.

0: 미정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쁘신 분이 우리 동식이 걷어 주신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동식이 여친 미정이는 고개만 까딱하더니 조그만한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발랐다. 잠시 뒤 오빵 혹시 술 마시려고 그러는 거야? 나 그러면 집에 어떻게 가? 나 안 됐다 줄 거야? 맥주는 시균이 한 잔 하라고 시킨 거지. 내가 우리 미정이를 왜 안 데려다 줘? 내가 안 데려다 주면 누가 데려다 줘? 오빠 나 화장실 좀 무서운데? 화장실 가자. 동식이는 미정이의 조그만한 가방을 대신 들고 화장실 앞까지 졸졸 따라갔다. 아 이번에도 오래 못 가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세요 또 고개를 깠다. 그날 밤 야야 어때 귀엽지? 야 너는 하여간 여자보는 눈 진짜 없더라. 정신 차려. 고생길이 훤하다 너. 야 됐어. 뭘 한벌 보고 안다고 끊어. 그날 이후 또 연락은 두절. 며칠 뒤 동식이의 SNS를 통해 미정이 SNS를 보게 됐다. 아무나 하고 사진 찍자는 우리 오빠. 미엄미엄. 그날 우리 셋이 찍은 사진에서 내 얼굴만 뿌옇게 블러 처리를 해놓고 밑에다가 뭐? 미엄미엄. 참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래 니 팔 니 꼰. 니 팔자 니가 꼬는 거지. 생각하며 관심 끄려고 했는데 두 달 뒤
1: 시그나 어? 나 미정이랑 결혼하기로 했다. 어? 다음 달에 상견례 잡았어. 푸
0: 동식이는 미정이랑 결혼을 했다. 그게 벌써 4년 전. 결혼한 다음엔 쌍둥이까지 낳고 둘은 지금도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 두 사람의 신혼 시절. 집들이에 초대받은 나는 서먹한 표정으로 미정씨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날 술을 한잔한 미정씨가 나에게 말했다. 치, 그때 지윤이 오빠 나 면접 보러 왔던 거라면서요. 에? 내가 무슨 면접을? 그때 우리 오빠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다더라? 뭐? 여자 부는 눈이 진짜 없다 그랬다면서요. 정신 차리라고. 아유 고생길이 환하다 그랬다면서요. 이 바보 같은 동식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 내가 곱게 보였을 리가 없다. 그래도 미정 씨는 결혼 후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줬고 나는 작년에 미정의 친구 성경이와 결혼을 했다. 내 친구 동식이는 좀 바보 같아도 여자부 하나는 타고난 녀석인 것 같다.

오늘 어떤가요? 김시규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모자이크의 왕자와 병사들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아, 좀 글렀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되셨네. 근데 그 외에 진짜 한번 보고는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결혼해서 쌍둥이도 낳고 그리고 또 친구까지 소개해 주셔서 우리 시규 씨도 결혼에 꼴이 나고 아우 좋습니다.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뭉치면 진짜 할 이야기도 많고 재밌겠습니다. 우리 김시규님에게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선물 좀 전해주세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추억이 있는 노래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열심히 연기해서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레오의 굿타임,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마지막 곡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진우션 두 분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How Deep Is Your Love 준비했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Like this.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

필요하지 않은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요, 저녁밥을 먹고 나면 이웃집으로 마실 가는 풍경이 자연스러웠죠. 특별한 약속도 거창한 이유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어느새 저물곤 했습니다. 마실이라는 단어에는 어디를 다녀온다는 뜻보다 사람을 만나고 바람을 쐬면서 잠시 마음까지 쉬어간다는 따뜻한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산책보다 사람 냄새가 나고요. 외출보다는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름밤의 마실은 낭만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잠시 마실 나온 기분으로 느긋한 시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Freedom Night의 노래였어요. Out in the Country로 KBS 라디오 Pops Freedom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 좋으세요? 토요일의 여유와 편안함이 있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좋아하는 팝송 보내주셔도 좋고요. 한촌의 샹송, 보사노바 같은 월드뮤직도 좋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트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그대 보미님 오늘도 좋은 방송 들을게요 하셨고요. KK로 시작해서 70으로 끝나는 그대 주말에도 수고하시며 감사드린다고 하셨어요. 저도 오시는 팝스 프리덤 그대들에게 감사하면서 또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모튼 아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 듣고 올게요.

음악은요, 시간을 데리고 돌아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악과 함께했던 시절에 우리를 소환해서 그때 감정과 이야기들을 다시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8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2위 곡 영국의 3인조 밴드 브레이드의 Hands to Heaven이에요. 제목인 하늘을 향한 손에서 느껴지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이 곡은요. 브레이드라는 팀 이름처럼 깊고 편안한 숨결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빌보드 차트에서는 리차드 막스의 Hold on to

보던 아이즈에 밀려서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지만 1988년 여름 라디오와 거리 곳곳을 온통 감미로운 멜로디로 가득 채워준 노래입니다. 고향인 영국 싱글 차트에서는 4위를 기록했지만 미국에서 더 인정받았던 노래 브레이디의 Hands to Heaven 들어보시죠.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 곡 특선.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젊은 시절 즐겨 따라 부르던 노래들 가운데는요, 알고 보니 외국 곡을 우리말로 새롭게 만든 노래들이 많았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재미있게 원곡을 찾아 듣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노래들을 비교해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주얼리의 One More Time 하고요. 엔그레이드의 One More Time입니다. 예전 8년에 발표한 주얼리의 이 노래는 복고풍 디스코 사운드와 중독성 강한 후렴, 그리고 손가락을 활용한 포인트 안무까지 큰 사랑을 받으며 그의 가요계를 뜨겁게 달군 히트곡이었죠. 그런데 이 노래에는 원곡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가수 인그리드가 5년 전인 2003년에 먼저 발표한 같은 제목의 곡인데요. 몽환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목소리, 세련된 유로댄스 사운드가 어우러져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곡을 주얼리가 밝고 경쾌한 케이팝 감성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우리나라에서도 큰 히트곡으로 탄생이 된 거죠. 두 곡 나란히 들어보죠. 먼저 주얼리의 One More Time, 이어서 인그리드의 One More Time입니다.

줄리의 One More Time, 잉그리드의 One More Time 두 곡 나란히 들으셨고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이번에 준비한 곡은 남미의 뜨거운 라틴 팝이 우리나라에서는 애절한 댄스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 노래예요. 백지영의 추락과 나탈리아 오레이로의 깜비오 돌로르입니다. 먼저 원곡을 부른 나탈리아 오레이로는 우루과이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인데요. 1998년에 자신이 주연을 맡은 아르헨티나 드라마 무네카 브라바의 OST인 깜비오 돌로르를 불러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목인 깜비오 돌로르는 아픔을 바꾸겠다, 고통을 떨쳐내겠다 이런 뜻인데요. 두려움과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경쾌하고 정열적인 라틴 리듬에 담아낸 노래예요. 이 곡을 우리나라에서는 백지영이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불렀는데요. 원곡의 강렬한 라틴 리듬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이별과 배신으로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더해 훨씬 애절하고 절박한 분위기의 노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두 곡 나란히 들어볼까요? 먼저 백지영의 추락, 원곡인 나탈리아 오레이로의 깜비오 돌로르입니다.

박지영의 추락, 나탈리아 오레이로의 깜비오 돌로르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릴게요. 퀸의 Made in Heaven, 필 콜린스의 Do You Remember?

Queen의 Made in Heaven, Phil Collins의 Do You Remember 들어봤습니다. 김대성님 오늘은 듣고 계신가요? 이번에도 직접 쓴 손편지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1973년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2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스페인 노래죠. 모세다다스의 Eres Tu 하고요. 이어서 역시 유로비전에 나온 곡인데요. 1967년에 비키가 4위를 했던 곡입니다. 오늘은 클로딘 롱자의 목소리로 Love is Blue 준비합니다.

모세다더스 에라스두, 클로딘 롱제 러브 이즈 블루 들으셨습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보낼까, 아니면 시원한 쇼핑센터나 카페처럼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볼까. 여름이면 주말마다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보내시든 오늘은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루시퍼스 프렌드의 My Lov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 뚜벅이들을 위해 그늘을 찾아주는 어플이 있대요. 가고 싶은 목적지를 설정하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걷기 좋은 길을 검색해준다는데요. 햇빛을 덜 받는 길부터 계단이 없는 길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준다니, 이런 건 노벨상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2026년 8월 8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었습니다. 이 어플이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란 어플이고요. 언덕은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햇빛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는지 내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대요. 이런 어플이 무료라니 이런 건 진짜 노벨상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와 근데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 이런 어플이 있다면 우리 뚜벅이 분들께는 정말 너무나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해냈을까요? 참 이게 진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어플을 개발하신 분께서 뚜벅이시겠죠 당연히. 이렇게 걸어다니시다가 아 이런 어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로 개발하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그늘도 좋은데 양산 있잖아요. 양산 그 실제로 양산을 쓰는 게 진짜 체감온도 떨어뜨리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요즘에는 이게 많이 보편화가 돼서 많이들 쓰고 다니시던데 아직 안 쓰시는 분들은 꼭 양산 요즘에는 꼭꼭꼭 챙겨서 다니시고요. 그리고 또 좀 헐렁한 옷 있잖아요. 요즘에 바깥에는 너무 덥고 실내는 또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춥잖아요. 이렇게 기온 변화가 있으면은 감기 걸리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짧은 옷을 입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좀 헐렁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린넨 셔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입고 다녀도 이 몸의 온도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뭐 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플도 사용하고 양산도 사용하고 하면서 잘 견뎌내 봐야죠. 진짜 폭염으로 많은 분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더더더 신경 쓰셔서 건강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말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주말 계획들 저 햄디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0: 하모니 렌트.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제휘의 Dear Moon 들려드렸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7님, 저는 중3이고 방학이어서 순천 내려가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중3 방학, 아, 얼마나 좋을까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여름방학, 마지막 여름방학 잘 즐기시고요. 어떻게 하다가 라디오 저희 상쾌한 아침을 듣게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순천 가는 길에만 듣지 말고 앞으로 쭉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아우,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말이 너무 예의 바르고 귀엽네요. 중3 우리 2837님, 네, 잘 다녀오시고요. 3171님께서는 5시에 일어나서 언니 방송 들으면서 뛰고 있어요. 오늘 주말인데 일이 바빠서 출근해야 합니다. 새벽이라 상쾌하네요. 저는 오늘 하루도 돈 벌러 일터로 갑니다. 아, 그러셨군요. 3171님. 지금 뭐 새벽 그 러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 누가 주말 아침에 러닝을 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 많이 하시고 제 주변에도 요즘에 그 진짜 이 건강이 트렌드이긴 한가 봐요. 제 친구도 토요일 아침 6시마다 무슨 러닝 크루들이랑 같이 여의도를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이랬어요. 왜냐면 집이 여의도도 아니고 또 다시 직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뭐 이제는 친구들이랑 막 만나서 밥 먹으면 살이 나찌고 뭐 술 먹으면 건강만 나빠지고 뭐 그렇다고 아무 목적 없이 만나서 수다 떠는 것보다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뛰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우리 요즘에 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회로 가고 있구나. 우리 3171님도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부터 러닝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항상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만 받아서 문제긴 한데 잘 뛰고 오시고요. 오늘 출근하신다 하셨는데 네, 파이팅입니다. 주말 출근러들 모두 파이팅!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정승환의 에필로그, 스탠딩 에그, 여름밤의 우린.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에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9위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리액션 영상으로 인기 많은 거 아시나요? 그만큼 so sweet한 뮤직비디오니까 한번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이어서 18위는 GOD의 하늘색 약속입니다. 오랜만에 뭉친 GOD가 팬지! 팬들을 위해서 애정 가득한 팬송을 발매했었죠.

16위 유나의 우산인데요. 원곡은 에픽하이의 곡이었고 또 유나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해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노래를 솔로 버전으로 리메이크했었죠.

13위는 FX의 Red Light입니다. FX 특유의 몽환적이면서도 발랄한 느낌이 매력적인 곡입니다.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11위는 블락비의 헐이 차지했습니다. 블락비의 개성이 뚝뚝 묻어나는 노래죠.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7229님, 내일 가족들이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요. 어머니 칠순 축하 겸 휴가로 가는 건데 날씨가 너무 더워 걱정되네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응원해주세요. 더운 여름 잘 보내세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7229님. 칠순 축하 겸으로 가시는 거면 어우, 우리 7229님께서 조금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쵸? 아무래도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가는, 심지어 또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즐겁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간 적이 저는 없어요. 항상 저랑 엄마랑 가거나, 엄마랑 언니랑 가거나, 아빠랑 엄마랑 언니랑 가거나, 이렇게 완전체로 4명이서 가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완전체로 가게 됐을 때 제가 조금 다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안 갔던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언어가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어린, 좀 젊은 사람들이 총대를 메고 좀 이렇게 더 챙겨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7229님도 잘 이렇게 케어해주시고 그 사이에서도 여행 잘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싸우지 마시고 즐겁게 잘 다녀오세요. 7229님. 배수기님께서는 엄마가 허리 수술하셔서 아이고 3일차 간병 중이에요. 병원이라 바깥 폭염이 체감되진 않네요. 엄마가 연세도 많으신데 어려운 수술 잘 마치고 잘 극복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그러셨구나. 허리가 안 좋으셨나 봐요. 그쵸? 아무래도 또 연세가 있으실 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이 들죠. 그쵸? 그거 하나만 문제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다행히 잘 마치셨다고 하니까 진짜 다행입니다. 얼른 잘 회복하셔서 퇴원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쩌면 지금 입원하고 있을 때 이 폭염이 다 지나가고, 폭염이 지나간 다음에 퇴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잘 극복하시고 수기님도 같이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적재, 처음 사랑해.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시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마지막 곡은 허의 Heart Place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화요일에 배웠던 노래 다시 복습해볼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오늘 진심이 느껴지는 가사에 함께 집중해 보시죠. 먼저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으시면서 가사 예상해 보세요.

번째, 당신을 집으로 데려갈게요. 두 번째, 난 모든 걸 걸겠어요.

세 번째, 내 마음은 당신으로 정해졌어요. 네, 미국 싱어송라이터 알렉스 워렌의 2024년 발매곡, 제목은 Carry You Home 이라는 곡입니다. 미션 문장 중에 이 제목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싶으실 건데요. 참고로 이 곡은 알렉스 워렌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Carry You Home 예, 제목 점점 더 힌트처럼 느껴지시죠? 이제 첫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당신을 집으로 데려갈게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배경을 참고로 살짝 말씀을 드렸더니 목소리도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Oh, I hope you know. 당신이 알면 좋겠대요. I will carry you home. 바로 찾아내셨죠? I will carry you home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갈게요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I will carry you home.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게요. 당신을 끝까지 내가 책임질게요 라는 뜻이기도 해요. I will carry you home.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Whether it's tonight or 55 years down the road. 자, 이어지는 소절이었습니다. 특히 그게 오늘 밤이든 whether it's tonight or 55 years down the road 라고 했거든요. 끝부분에 들렸던 down the road는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미래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훗날 혹은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밤이든 앞으로 55년 후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Oh, I know there's so many ways that this could go. 오, 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아요 라는 뜻일까요? 비슷해요. 오, 이 상황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라는 뜻입니다. I know there's so many ways that this could go. 잘 들리셨죠? Don't want you to wonder, darling. I need you to know. 네,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당신이 wonder 하지 않기를 바란대요. 이때의 wonder은 놀라다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불안해하다 라고 의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I need you to know. 당신이 알길 바라요. 네, 이 부분까지 해석을 해봤어요.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텐데요. 난 모든 걸 걸겠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난 모든 걸 걸겠다라는 가사 속에서 어떤 단어가 특별히 더 크게 들리셨나요? Risk 이거 들으셨나요? Risk 그쵸? 예, 맨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내셨을 겁니다. We were talking to the sunset.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We were talking to the sunset. 우리는 talk to the sunset 이라고 하면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Throwing dreams against the wall. 자, 이 중에 throw dreams against the wall 이라는 표현이 들렸는데 벽에다가 대고 꿈을 던지는 걸까요? 직역 버전은 영 어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꿈들에 대해서 자유로이 말하는 거예요. Throwing dreams against the wall. 여러 가지 꿈들에 대해서 그냥 막 자유로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I know none of them have stuck yet. 그래요. None of them, 그 꿈들 중 have stuck yet 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직은 have stuck yet. 자리 잡진 못했어요. 뭐 성공하진 못했어요 정도가 될 겁니다. 참고로 이 stick to 라고 하면 뭔가를 고수하다 라든지 뭔가를 지키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have stuck yet. 아직 어떤 꿈도 고수된 거는 뭐 지켜진 거는 아직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ut I bet it on you, honey. 하지만 내가 bet it on you. 당신에게 장담한대요. Oh, I would risk it all. 나는 모든 걸 걸겠어요. 이 끝부분에서 미션 문장이 해결된 거죠. Risk it all 이라고 하면 모든 걸 걸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내 마음은 당신으로 정해졌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These days, these nights are changing. 어떤 뜻일까요? 아, 요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se days, these nights are changing. 요즘 매일매일이 변하고 있어요. Mama, my mind is set on you. 여기서 마마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별뜻 없이 뭐 애칭처럼 생각하셔도 괜찮고 아이코 예, 요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법합니다. My mind is set on you.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My mind is set on you. 내 마음은 당신으로 정해졌어요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y mind is set on something 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굳혀지고 혹은 정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My mind is set on something. My mind is set on you 라고 했으니까 당신에게 내 마음이 정해졌어요. I'm not afraid to say it. 내가 말하는 게 두렵지가 않대요. To say it's true.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당신으로 내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제목이 뭐였다고요? Carry you home이라고 했죠. 단순히 누군가를 집에 데려다주는 상황뿐 아니라 평생토록 당신 곁에서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다짐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곡입니다. 그럼 Alex Warren의 곡 들어보시죠. Carry you home.

0: 당신을 집으로 데려갈게요. 혹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게요. 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죠? I will carry you home. Bingo! 정답입니다. I always take care of you. 이런 말과도 같겠죠. 두 번째, 난 모든 걸 걸겠어요. I would risk it all. 네, 또박또박 버전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I would risk it all. 이렇게 들렸죠? I'd bet it all on you. 혹은 I'd do anything for you. 이런 말로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내 마음은 당신으로 정해졌어요. My mind is set on you. My mind is set on you. My heart belongs to you. 이런 말로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내 마음은 당신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할게요. I will carry you home. I will carry you home. I will carry you home. I will carry you home. 두 번째, 난 모든 걸 걸겠어요. I would risk it all. I would risk it all. I would risk it all. 세 번째, 내 마음은 당신으로 정해졌어요. My mind is set on you. My mind is set on you. My mind is set on you. 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I would risk it all.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 같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꿍스꿍스로 돌아올게요.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893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원래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를 줄리안 러너라는 해외 아티스트가 커버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봤는데 진짜 매력있게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두 곡 연달아서 들으면 더 좋답니다. 일기예보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줄리안 러너 Even If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와, 저는 사실 이 그대만 있다면이라는 노래를 일기예보 노래가 아니라 그 너드 커넥션이라는 밴드가 리메이크한 곡으로 처음 들어봤는데, 명곡이다 보니까 이렇게 리메이크가 계속해서 되고 심지어 해외 가수가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까지 생기니까 참 신기하네요. 뭔가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또 외국어를 붙이면 어떤 느낌이 들까 궁금해지는데 얼른 듣고 오고 싶네요. 0893님의 짝꿍 노래입니다. 일기예보 그대만 있다면, 줄리안 러너의 Even If.

이어들으면 더 좋은 노래 꿍스꿍스 김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더워서 옷이 허물처럼 느껴져요. 폭염에 본의 아니게 핫걸이 된 사람이 핫걸 노래 신청해봅니다. 다영 What's a girl to do? 키오프 스티키 들려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키오프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저 멀리서 보고 저랑 정은혜 아나운서 제 동기랑 같이 있었는데 와 진짜 야 저거 사람이야? 이러면서 봤어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예쁜 건 당연히 다 예쁘죠. 근데 진짜 비율이 말도 안 되고 또 진짜 핫걸들 4명이 막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에, 진짜 어우, 제가 정말 많은 연예인들을 회사에서 봤는데 그 순간만큼은 갑자기 뭔가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사람인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키오프 얘기만 나오면은 이 얘기를 온갖 데다 다 하고 다니고 있는데 컴백했더라고요. 에, 노래 너무 좋은데 어쨌든 지은님의 짝꿍송 핫걸들의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영 What's a girl to do 그리고 Kiss of Life의 Sticky.

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